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good or it is something bad for you. Whatever it is, we want to know what you are hooked on. 아니면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빠졌다. I am hooked on something these days. These days 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요즘 빠져 있다. I am hooked on coffee these days. 아주 쉽죠. 아주 쉽게 오늘 난이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영유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공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Hooked On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런 노래 하나 찾았는데요. This is by Carmen Ijojo, Tika Sumter, and Jordan Sparks. The song is Hooked On Your Love.

Hooked on Your Love, Harmony Jojo, Tika Sumter, Jordan Sparks의 곡이었습니다. So Hump Day 2905, Hump Day EQ 영어 시간이고요. Today's expression as you've been kind of be able to guessing from the songs and the intros, it is be hooked on, 뭔가에 빠지다. It could be something positive or something, I don't know, something bad. Negative. If it is a guilty pleasure, so it is good and bad.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밝히고 싶진 않지만 이거에 빠져 있다. It's certain guilty pleasure that you've been hooked onto lately. Let us know about that. 1232님께서는 영어 표현 하나 얻어가는 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one day, this is one of the weekdays that we can, you know, walk away learning one expression after listening to a broadcast. 저 라디오 방송도 듣고 재밌는 방송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영어 표현 하나씩 얻어가는 날. 얻어가는 날. 좀 뭔가 이 표현이 재밌고 마음에 드네요. 뭔가 얻어간다. 이제 공짜로 이렇게 뿌듯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 TV 홈쇼핑 같은 느낌도 들고요. So 영어 표현 하나 얻어가는 날 Hump Day 2905입니다. So be hooked on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Please use the expression be hooked on. 막 이렇게 한참 EQ 영어 막 선전하는데 hooked on이라고 안 보내고 그냥 결국에 또 한국말로 보내는 분들도 물론 계신데 it's okay, right? But if you don't feel like it, but try to use the expression be hooked on. I guess, you know, in a romantic situation, you know, we use that term a lot. 뭔가 이 hooked on your love라는 곡이었잖아요. 방금 들은 곡도, right? And 한국말로는 그냥 코가 끼었다, 끼었다라고 이렇게 코 끼었다라고 하잖아요. I guess 그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Hooked on and 코가 끼었다. 두 언어에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So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너에게 또 뭐 코 끼었다. 너에게 반했다. No brain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No brain, 넌 내게 반했어 였습니다. So today's expression, be hooked on something. What are you hooked on these days?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And apparently it is raining down in Busan. 저희 쿨피스님, 또 제니님, 또 상미님. 남쪽 도시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가 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Korea is such a big country that we have such a diverse weather. 참, 와, 이 변화무쌍한 날씨, 그죠? 한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Loveholic입니다. Rainy Day.

And the southern coast of Cholla province will see heaviest downpours through this morning, with rainfall rates of 20 to 30 millimeters per hour, accompanied by strong winds. Please stay alert for possible weather-related hazards. Further north, skies will remain mostly cloudy today, and brief showers are expected this afternoon and evening, especially acros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angwon-do. Meanwhile,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for the capital region and inland Gangwon. Daytime highs will reach around 33 degrees in Seoul and Chuncheon, 31 in Daejeon, and much cooler down south with 26 in Gwangju and 23 in Busan. The rain is expected to ease tomorrow, but another round will begin on Friday in Jeju before spreading into the southern and Chungcheong regions over the weekend. 벌써 이제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지방에서는 이 장마 시즌이 시작됐다는 그런 예보입니다. 서울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서울도 약간의 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Hump Day 2905, Hump Day EQ 영어, 우리 Hooked On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 취향이나 요즘의 어떤 그 obsession에 대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Our cutie names are using this expression to talk about their latest obsession. 6629님 문자로 주셨는데 새싹이시네요. 새싹 감사드립니다. 새싹 리스너 6629님 says, I'm hooked on drinking latte with salt for breakfast. Latte with salt. You're talking about the cafe latte. Cafe latte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With salt for breakfast. Now that's new. 한 번도 못 들어본 건데요. 라떼에 소금을 넣어서 드신다. 맛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겠죠, right? I'm sure that you know it tastes good. 뭔가 소금이 맞아요. 그런 뭔가를 약간의 소금이 음식을 상당히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콩국수에 조금 소금을 추가하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If you add a bit of salt to a soybean noodle, right? It tastes so much better in some cases, not all cases, right? Some cases.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인가요? 감사드립니다. You are exactly correct with your expression. You are hooked on drinking. You use the ing form. Great. 잘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6629님. 좋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be back with more expression sentences used by our cutie names. One of our rerun listeners, 저희 제방 rerun 청취자분들께서 우리도 신청곡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 채팅방에 신청곡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생방으로 듣고 계시지 못하지만 6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겠죠. 그래서 신청곡 하나 드릴까 합니다. 리런 청취자님이신 니니즈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신 거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입니다. 신호등.

이무진 신호등이었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our rerun listener, Linis님. Rerun listener라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죠? I know there are many rerun listeners because, you know, our morning show, 10 to noon is work hour for a lot of people if you have a 9 to 6 job. 그래서 아무래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듣기는 조금 힘드시고 But our rerun 6 to 8 is an ideal time to listen to while, you know, commuting, while going home. 그죠? 그런 의미에서 rerun 청취자분들도 신청곡을 실시간으로는 못 보내주시겠지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문자 체크하거든요. I always check the text messages for rerun time as well. 그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rerun 신청곡 예약 방법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rerun 청취자님들. I love the way people reserve a song request for the rerun, from the rerun listeners. Great idea, yes. So, shout out to all the rerun listeners. 혹시 새벽에 듣고 계신 저희 rerun 청취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새벽 거기 문자 보드에도 남겨주세요. 새벽 거는 제가 항상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요. 쿨피스님께서는 누가 봐도 저는 아무래도 hooked on all radio shows. 크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Yes, I think you know people say like 10 years ago, you know, radio is gonna be extinct in 5 years.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화려한 동영상이 있고 하는데 누가 라디오를 듣겠나라는 생각을 그런 말들 많이 하셨습니다. We used to say that for 5 years. 5 years ago, right? But you know what? Radio survives because audio entertainment is, you know, it has its very unique value, I think, in the midst of this, you know, such an abundance of entertainment choices that we have. 그죠? 많은 이 엔터테인먼트 어떤 소스 중에서도 오디오 엔터테인먼트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들을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So, I guess hopefully TBS EFM and TBS will be here for a long time. 보글님께서는 I'm hooked on watching the World Cup matches these days. 아하, I'm hooked on watching the World Cup matches these days. 요즘에 월드컵에 빠져있다. 큐티님들 후반전 잘 풀리시라고 사이다 같은 곳 신청.

신청합니다. I'm requesting this song to help the listeners to have a brilliant second half of the year 2026. 저는 7월이 되면 항상 이 음악으로 시작한다고 그래야 잘 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So whenever July comes around, I always start with this song. Somehow it just feels like the things will go better that way. Fantasy라는 곡인데요. Earth, Wind and Fire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second half를 응원합니다. Cheering for the second half of 2026 for our listeners. This is Earth, Wind and Fire, Fantasy.

couple of songs, Earth, Wind and Fire, Fantasy, request by 보글님 and the Eric Benet's version of 정말 사랑했을까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I guess if you're still watching soccer after the Korea's exit from the World Cup, that means that you're a true fan of football, 그죠? 월드컵 이제 한국 팀이 안 해도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걸 보면은 정말 진정한 축구 팬이신 것 같습니다. Baskin님도 using today's EQ 영어 expression said cuties can't help but get hooked on EQPD's charm.

아, 저에 대한 거는 이제, 이제 하지 말란 말씀 드렸었는데요. 아, 저에 대한 게 아니었군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거였군요. So I left a little room for, I don't know, praising EQ. 저에 대한 칭찬의 약간의 공백 기간, 공백을 제가, 여백을 남겨 놓았었군요. 죄송합니다. 베스킨님, 감사드리고요. 독더미님도 I am completely hooked on my 5-month-old puppy these days. 아하, the way this fluffy little angel hops like a rabbit and trots around on those cute short legs. Honestly, just watching the back view is enough to melt my heart. 와, 이 아이 이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정말 에 빠지셨다고 하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하빈이에게 빠지셨다고요. 이해합니다. 이 뒷모습을 보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I always love watching the back view of my kittens too. 뭐가 그렇게 귀운 이렇게 귀여운지 참 이해합니다. 신청곡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훅송이라고 생각하시는 훅송 맞아요. 후크송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뭔가 한번 들으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훅송이죠. So one of the hook songs, best hook songs that 독더미님 thinks of among Korean songs is this song. 훅송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수 있죠. 홍서범입니다. 김삿갓.

0: 소리 무아의 경지로다 천재로다 천재로다 게임사카 게임사카 게임사카
1: TBS EFM 소울 스마트스 Your one-stop guide to living in Seoul from TBS EFM.
2: On this Seoul Smart, subway nursing rooms,

Hour number two,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Our live stream is available on YouTube as 보이는 라디오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getting back into our topic, EQ 영어, hump day EQ 영어 topic, expression today, be hooked on. 근데 계속하기 전에 공부 좀 하기 전에 조금 쉴게요. 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I want to get to this message sent in by one of our rerun listeners. As I said, I always check for messages sent in by our rerun listeners because you know messages are usually received in the morning. 보통 이제 생방 시간에 문자를 보내 주시고 이렇게 신청곡 해 주시고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주시는데 I tried to check the messages sent in by our rerun listeners. 근데 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yesterday, if you tuned in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gap period in our lives.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공백기를 걷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this listener 5202님 5202 one of our listeners that sent in this message really I wanted to introduce to today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공백기예요. 7개월 가까이 면접을 30개는 본 것 같네요. 지금도 면접을 보고 돌아가는 길인데 저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제 인생의 꽃은 언제 필까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It just really broke my heart reading this message. So I wanted to kind of, you know, respond as best as I can. 근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드려야 될지 응원을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So 5202님 sent in this message yesterday during the rerun broadcast says, I'm in a season of waiting right now. I'm in a season of, you know, taking a break. It's been almost 7 months and I've gone to around 30 job interviews and I just finished another one today and I'm on my way home. And somehow everyone around me looks happy except me. I can't help but wonder when will my life finally bloom.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again, I was kind of lost for words because, you know, I couldn't really, you know, find a way to, you know, cheer our listener. What I can say is that please hang in there and never give up, you know. I know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we are here for you. 하지만 정말 맞는 그런 직업, 그런 job, 5202님께 완벽한 어떤 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벽한 그런 fit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오래 고생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밀레이의 Built to Last라는 곡인데 it's a love song, right? But it talks about this feeling when this person found someone who he felt was perfect. 그래서 뭔가 완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느끼는 환열? 이런 기쁨 같은 거 있죠. 환희와 기쁨. 그런 느낌이 딱 느껴지는 노래인데 뭔가 built to last. 이제 나는 완전 오래 갈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곡이 생각났습니다. Hopefully this can cheer you up, 5202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밀레이입니다. Built to last.

Millet, Built to Last였습니다. Dedicated to our listener 5205님이십니다. 와, 이 응원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쿨피스님, for our listeners,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저는 35번 면접 봤어요. You know,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I've had a total of 35 interviews. 와, 35번 면접 본 것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베스키님께서 어딘가에서 고군분투하실 5205님 화이팅입니다. 5205님 fighting and you know somewhere out there and we sent our you know fighting to you. 스카프트르 낙타님 5205님 잘 되실 겁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독더미님도 시간은 흐를 거고 지금의 고민과 노력이 5205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0701님도 5205님의 지금의 고민을 돌아보면 웃을 수 있는 날이 금방 오기를 기원합니다. Yes, I think hopefully you'll look back in 5 or 10 years and smile thinking about this time and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5205님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Let me get to this message. 헤일리님께서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받고 싶은 중학생 마인드로 신청곡합니다. Today is my birthday, 헤일리님 says. I want to be congratulated. And 오늘 계획은 혼자 있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귀가해서 가족들이 귀가할 때까지 새로 산 소파에 누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떠들썩한 축하를 받으며 저녁 외식한다. So I'm gonna go home and lie on my brand new sofa with air conditioner blasting and absolutely do nothing. And come dinner time, I will go out for a dinner with a loud celebration with my beloved family. 좋습니다. Sounds like a fantastic plan.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And in terms of today's expression, 오늘 또 이렇게 공부까지 해주셨네요. I've been totally hooked on swimming lately, and I swim 6 days a week. Wow, that is a total full on being hooked. 정말 제대로 이렇게 hooked on 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에일리님 오늘 행복한 생일 되시고요. Happy birthday to you, and 신청곡 함께 띄워드립니다. This is Jason Mraz, You and I Both.

You and I both였습니다. 헤일린 님의 해피 버스데이 신청곡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I believe 제가 몇회 생신인 걸알수 없으니까 그죠? Let's just assume that it is your 30th 생신. Happy 30th, 헤일리 님. 감사드립니다. 마음대로. 399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regarding this earlier text that I introduced from our rerun listeners, 아까 5205님 사연, 구직 중이시라는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 3998님 says, 사연자분의 날은 옵니다. 와,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3998님 says,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나시기를 진심 가득 담아 응원합니다. Your day will come. I truly believe that. I'm cheering you on with all my heart, hoping you'll bloom beautifully like a flower in full blossom. 저도 슬럼프에 가정사까지 겹쳐서 힘들지만 그럭저럭 견디는 중입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길요. 늦게 와서 여기부터 듣네요. 반갑습니다. I'm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 myself, dealing with the slump and some family issues, but I'm hanging in there and one day at a time. And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 health as well. 그렇군요. 와, 이렇게 또 따뜻한 메시지. From one 청취자님 to another 청취자님. What a beautiful community and the flow of thoughts. I'm so impressed with. 저도 사연자님의 말씀 듣고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또 이렇게 응원을 주시니까 제 마음도 함께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It feels like I'm, feeling better and, I'm getting all this, cheering from my listeners as well. 3958님도 좀 뜸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I thought you hadn't really seen your messages for a while. I guess you were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We want to cheer you on as well.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3958님. 감사드립니다. So let's get back into our studying mode, I guess. A couple of more messages, dealing with this expression.

hooked on. 스카프드로님께서는 I've been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of chip that I can purchase from this sea wholesale place. 그렇군요. I always hesitate buying it because the quantity is so huge, but nothing else can match this taste. The Korean ones taste too different and I can't go back. 그렇군요. I totally agree, right? So,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of chip, but if you go to that certain, you know, wholesale place, you have to buy in bulk, right? 그래서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주저하셨다고요. 제니님께서도 I'm going to be completely hooked on this soundtrack for this movie, The Devil Wears Prada. 이 Prada 입는다 2.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영화 오프닝 곡부터 너무 빠져버려서 빠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렇군요. 좀 시간 관계상 신청곡 다 틀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후바스탱크의 곡 듣겠습니다. The Reason.

Who Bust Tank, The Reason, 스카프드룬 낙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Who is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that I can't really mention on air, a chip.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소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Try to avoid all these brand names in your messages. 3998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튜닝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3998님 says, I'm hooked on writing and reading web novels these days. 작가 데뷔하려고 공부 중인데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와우. 요즘에 이렇게 글쓰기에 굉장히 빠져 있으시다고. And reading web novels. 그렇군요. 웹소설 읽는데 굉장히 빠져 계시다고. But he or she is trying to debut as a writer. So in the preparation for it, and it's not easy. 그렇군요. 굉장히 응원할 일이 너무 많네요. There could be never enough cheering for all the cutie-nims. 정말 두 시간 내내 응원해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이렇게 데뷔하려고 공부 중이시라는데 쉽진 않겠죠. 모든 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과정마저 훌륭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베니님 같은 경우도 I'm completely hooked on new music releases and the 역주행, especially K-pop release. I think, yeah, 역주행 is another trend. It is definitely a very, I don't know, profound trend that our, you know, artists and singers are looking back at the old songs and, you know, bring them back to life these days. And 메시지 하나 더 소개하면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오늘 노래 대회 나가신다고 노래 연습 중이라고 하는데 가사가 안 외워진다라고 이렇게. 아 그렇군요. 가사가 참 중요한데 그죠. 가사를 꼭 외워야 되거든요. You have to really remember the lyrics, you know, if you look at the lyrics in, you know, papers, 약간 그 뮤직 스탠드 앞에 놓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And Andy Mike 님 says he has to actually hold his baby while singing. 아이까지 안고 노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와우, that is not easy thing to do. 정말 아이를 안고 노래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결과가 어떻건 간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곡을 부르신다고 하는데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Stevie Wonder입니다. Isn't she lovely?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So let's get into it. 오늘 참 많은 메시지와 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I'm very impressed and I feel very happy, but very, sort of I felt like I ran out of gas. 하지만 오늘 준비한 뮤직 부티크 다시 주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thing called the talkbox. Talkbox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 can't really say it's an instrument.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톡박스라는 약간 조그만 이런 이펙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So 그게 뭐냐면요. 실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이 톡박스에 연결하고 이 톡박스에 이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그 튜브가 연주자의 입으로 갑니다. So 연주자가 그 튜브를 물고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키보드를 치는 그런 거죠. So talkbox is a device that sends the sound of an instrument, right, to a performer's mouth through a tub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와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자의 입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간 이 디바이스.

0: 디바이스가 톡박스라는 것인데요. 아마 톡박스가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So, you play a guitar. Let's say you play a guitar. Make a certain note. 어떤 음을 내는데 그게 저희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So it is amplified through an amplifier, right? An amplifier에서 뭔가 이 톤을 조절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이 조절이 되겠죠. But our mouth kind of functions as an amplifier. So when we changed the shape of our mouth, 그래서 입 모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발음의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소리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So our mouth becomes a filter of either the guitar sound or the keyboard sound.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톡박스가 어떻게 이 연주가 되는지 먼저 이제 키보드로 연주를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이렇고 이게 입으로 연결이 되면은 튜브가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클립이 있거든요. So there is a clip that I found that really explains the mechanism behind the talk box.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그냥 켜주시고요, 감독님. 이 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키보드로 내는 소리죠.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키보드로 내는
1: So to use the
0: 소리입니다.
1: talk box, you're going to put the tube in your mouth, and the sound that's coming out of the tube is going to go into your mouth, and you are going to mouth words, and that's where you get the sound.
0: 네,
1: So here's what the
0: 튜브로
1: talk box sounds like as you put
0: 연결이
1: it in your
0: 됩니다,
1: mouth.
0: 이제. 신기하죠. So that exact keyboard sound is converted into that kind of sound by putting the tube to the player's mo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튜브를 물고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모양만 발음만 하면은 so the keyboard kind of imitates the pronunciation style of your mouth.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heard is a keyboard, connected to a person's mouth through a tube. 하지만 기타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연주가 됐었는데 아주 흔한 예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 감독님 이곡 한번 잠깐 밑에서 틀어주세요. 반조비 노래죠. 우와 우와 우와 어. 그래서 so you might have wondered what does that sound come from? 우와 우와 우와 오 있죠. So Richie Sambora, the guitarist of the band Bon Jovi, was one of the maestro of using the talk box. 그래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하고 그 톡박스가 본인의 이제 입으로 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본인은 그냥 그 마이밍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So, Living on a Prayer 듣고 계셨는데, So, 반조비가 꽤 많이 이 톡박스를 사용했었는데, 또, 반조비의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It's My Life.

That was Bon Jovi, It's My Life. So even the guitar solo was done through a talk box.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본조비 그냥 녹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톡박스 효과. Yeah, it sounds very, I don't know, funky, right? But was this technology behind all that. 독더미님 역시 since보다 자유롭다고 봐야 될까요? 흥미롭네요. Yes, synthesizer나 기타의 어떤 표현력에 이 사람의 어떤 발음, 어떤 특정 발음 스타일을 입혀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사람의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So it gives very humane feel to synthesizer and guitar by serving as the by mouth serving as the filter, final filter 그런 것입니다. So 방금 본조비는 이제 리치 삼보라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한 건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of how synthesizer would be connected to talkbox. 아까 이제 클립 들려드린 거는 이제 synthesizer가 톡박스에 연결돼 있는 건데요. This song by Tupac, California Love라는 곡에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피처링이 되는데요. There's this guy named Roger Troutman, who is a funk musician, right? And he is known as, you know, the maestro of talkbox. 그래서 그분의 이제 톡박스 보컬이 바로 피처, 아주 헤비하게 피처링이 된 곡인데, it's the DNA of this song. 이 곡의 거의 그냥 심장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it was actually produced by Dr. Dre for Tupac. 그래서 투팍의 곡이지만 이 곡을 Roger Troutman이 톡박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멜로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투팍, California Love.

24K Magic, Bruno Mars.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톡박스. 제대로 쓰면 정말 멋집니다. It has to be used in the right context and the right style of music. But I think, you know, Bruno does it just so good, so well. 그래서 톡박스 얘기를 했는데, 보코더라는 게 있어요. It's very kind of a similar sounding. 이제 톡박스는 입 모양으로 이제 그 사운드를 쉐입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코더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신디사이저를 전자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So, talkbox, you know, physically sends an instrument sound into the performer's mouth, right? But whereas a vocoder electronically combines a human voice with a synthesizer to create this very robotic vocal effect. 그래서 Daft Punk 음악을 들으면은 보코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Maybe next time we'll delve into a vocoder.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신디사이저에 입히는 건데,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것입니다.

So let me end with a Peter Frampton song. Peter Frampton 역시 이 보코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한 뮤지션 중에 한 명입니다. He's one of the musicians, guitarists who really made great use of vocoder in his music. 이분의 음악도 이거를 아 저것도 보코더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0: TBS EFM。
1: 六月的梅雨季是强风和暴雨多发的季节。

0: That was 100 Years by 54 Fighting. Hello, hello. Good morning, everyone. Are you all tuning in at this moment? Good morning to you all. It's a fabulous and beautiful, beautiful morning, isn't it? 여러분, 오프닝에서도 들으셨듯 최근에 좀 확인 자살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세이신 분들이 2001년도 월드컵 바로 1년 전이죠. 그때는 겨우 35살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4년 뒤에는 90년대생 중에서 가장 첫 세대가 40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 되게 젊게 살고 내 영혼은 젊은데 누가 이렇게 또 확인 자살을 해줘가지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But, you know, people always say that they feel younger inside. You know, they have that young spirit and young soul. But our bodies follow the calendar and our minds seem to be runn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schedule.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네? I mean, which is exactly why we shouldn't postpone that happiness, which is so important, for some distant future.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을 만끽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life moves a little too fast for that someday to arrive. You know, happiness is such a relative term, so I believe that anyone could be happy. 이 행복이라는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이 흐르는 게 너무 야속하잖아요. 너무너무 빨리 흘러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 찰나 같은 시간인데 막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확인사살 당하면서 아, 놀라지 말고 그냥 그래, 더 행복해져야겠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다짐해주시고 하루 시작하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Let's all be happy. Enjoy this moment all together. All right,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Morning Groove today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lso, you can watch me liv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오늘 잘 가동되고 있어요. 시청하시고 싶으시면 TBS EFM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re watching me right now at this moment, I am cuddling T-Bongi. I mean, yes, it's because that he's very cute and adorable, but also it's because it's a little chilly in the studio.
1: 오늘 뭔가 에어컨 가동이 되게 빵빵하게 좀 아침부터 해주셔가지고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0: So I need to heat up the studio right now. 뭐 이따가 분명히 더워지긴 할 거예요. 방송하다 보면. But since this is only the beginning part of the program, yeah, it's a little chilly. 그래서 우리 티봉이가 좀 이렇게 벨벳 소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해요. 그래서 티봉이한테 좀 의지하고 있습니다. So I'm relying that warmth from 티봉이 at this moment. Hello, 티봉아, 안녕, 인사해. 막 이렇게 손 흔들 줄도 알아요. 너무 귀엽죠?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손을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준답니다. 아, 귀여워라. Alright, so who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누가 누가 모닝 그룹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7703, 안녕하세요. 아침에 모닝 그룹 듣는 게 찐 행복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morning is my genuine happiness. Oh, thank you. 아침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일단은 월수금이고 언제까지 월수금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everything is just so uncertain, but we just gotta enjoy this moment and just hope for,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every single day 24/7 here at TBS EFM. TBS fighting! Wonder Help Morning Groover said, 써머피디님 등장! 두둥! 모닝입니다. 두둥 하니까 OTT 시리즈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참교육 보셨나요? So I just started watching that drama from yesterday and I'm on my third episode. Oh my god, it's so fun.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액션이 자꾸 끌리더라고요. John Wic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K-action, 참교육. 그 김무열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Oh my god, I highly recommend Morning Groovers. 뭔가 좀
1: 매 에피소드마다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Anyway, a little bit of TMI from me. 코코 모닝 그루버 오셨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우리 반장 영 H 모닝 그루버, 상민님, Ben Sprill also saying hello to me. Hello, hello. 그리고 Dr. Paper says, Good morning, 서머 PD님. 난 행복할 거야. 곧 5학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가요? 5학년도 행복하고, 우리 1, 2학년들, 저학년 어린이들, 성인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 번만 외쳐봐요. 난 행복할 거야! 무슨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행복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순간을 다 즐겨야 됩니다. 인생 너무 짧아요.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굿모닝이요. 왠지 썸머피디님은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뭔가 철없는 그런 느낌이실 듯요. 칭찬, 칭찬. Thank you. So you think that I would be maintaining this kind of character that I have, you know, energetic, a little silly until I get older. 아, 그러게요. 사실 지금도 제 나이에 맞게 그렇게 막 차분한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이 들면 차분해야 되나요? 그죠? 저는 시끄럽고 재밌는 귀여운 할머니가 될 거예요. I'm gonna be like the cutest grandma ever who's able to make jokes, who's able to dance around whenever I want to. Because life is good. 인생은 즐겨야 되니까 할머니 때까지도 쭉 즐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보실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wanna talk to me just like this, you can do that always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It is sharp 1013, 51 per one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저한테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도 신청곡까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Oh, actually, let's go ahead and go move on to MG Q&A just right now.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맞네요, 맞네요. 월 초라서 광고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광고 멘트가 안 나가니까 뭔가 또 어색하네요. Since this is like the early part of the month, we don't have any sponsors just yet. So, yeah, no sponsors. We're just gonna move on straight to MG Q&A.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It's gonna be simple, so don't be scared. Don't be scared. 앞으로 저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뒷걸음질하지 마시고요. 네, 무서운 코너 아닙니다. 아주 쉬운 질문 오늘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today's question is this. What is something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So,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so much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oday?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Well, for me, obviously, I change my preference very often. So, I start to like this, and then I start to not like it, and I get interested in other things very quickly. I move really quickly. 저는 좀

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요즘 취미 이거예요 하잖아요? 한 3개월 뒤 제가 만나면은 요즘에는 이거예요 이러면서 좀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So, yeah, that's how fast I changed my preference. But to come up with that one answer, I would have to say that I still love the color pink. 어렸을 때 핑크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방이 막 핑크였는데 지금도 그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So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maintaining for quite a long time so far. Yeah, I do love the color pink. And also,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I love dancing. 저는 뭐춤 취미로 하고 있다라는 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So I've been mentioning a couple of times that I dance for a hobb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alsa dancing. I have been falling in love with that, for quite a long time actually. But come to think of it, I enjoyed dancing when I was a very little kid too.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춤학원 보내달라, 수학하기 싫다, 막나 춤이나 출랜다, 막 이러면서. 쫄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막 춤학원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춤 많이 추고, TMI죠. 좀 그럴 정도로 되게 그냥 춤추고 이렇게 신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So, yeah, I guess I enjoy dancing. I love the color pink since childhood until now. But I wanna see your answers, Morning Groover. 여러분, 이 Morning Groover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 will be waiting for all of your fun responses, Morning Groovers. Now we're gonna take a song break. This is Rod Stewart, Forever Young.

is Wednesday, the 1st of July. Happy New Month and good morning to you all. Hope you're all starting off the day on the right foot. And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Another hot summer day is on the way with daytime temperatures climbing above 30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inland. Later today,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could see scattered showers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develop from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mainly across norther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land areas of central and northern Gangwon. Rainfall totals from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Even if you don't see rain, you will want to be careful outdoors today. Both the UV index and ozone levels are expected to be high during the daytime, so it's a good idea to limit prolonged sun exposure and stay well protected if you will be outsid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2 degrees Celsius in Daejeon, 30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4.3 degrees Celsius. If you are heading out today,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and keep an umbrella handy just in case of those afternoon showers. And I can see more cute check-in messages from our Benny Morning Groover. Hello, Benny.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elcome, welcome. You're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And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ys, 처음으로 시작과 함께하네요. 아침 출근할 때 라디오로 듣다가 푹 빠져버린 Morning Groove 하트.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준 친구가 결혼하는 청모 날이래요. 알고 보니 이 친구와 같은 날 같은 결혼식장에서 다음 시간대에 회사 동료가 결혼을 해서 그날 두탕 뛰고 올 것 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well, can this be possible even? So a friend of you will be getting married and right after that wedding at the very same venue, another friend of you from the company will be getting married. So you have to attend two weddings in a row. 이게 뭔가 그 회사 앞에 있는 그런 결혼식장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이런 우연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동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니까 되게 좋기는 하네요. 그죠? 잘 다녀오시고요. 청모도 잘 하시고 재밌겠네요. And for MG Q&A, I asked you guys a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좋아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Chani Song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Chani Song님께서 잽싸게 또 답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옷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집이 넉넉치 않아서 부모님이 옷을 잘 안 사줘서 고딩 때부터 알바하면서 옷을 사재꼈지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저희 대표님한테 일 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옷 잘 입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팀원이 팀장님 스타일은 패션 포트 스타일 스타일이라고 칭찬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브랜드 이름은 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패션 포탈 스타일이라고.

멋쟁이신가 보네요. 뭐 이렇게라도 칭찬받는 게 낫죠. 사람들이 적어도 옷잘 입는 사람으로 기억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I still love buying clothes so much. My family wasn't well off, so my parents didn't really buy me clothes, which led me to work part-time jobs since high school to buy a ton of them. And I changed companies not long ago, and while I have never heard from my CEO saying that I do my job well, I have heard them say I dress well. 저도 이런 말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단한 번도. 옷 되게 잘 입는다. 막 패셔니스타다. 이런 말못 듣는 것 같은데. I guess when it comes to, having lik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just have to be born with it. 이건 뭔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학습으로는 극복이 안 되네요. 우리 멋쟁이 차니송 모닝그루버 사연 봤고요. 금수저 신바님, 굿모닝. 저는 게임이요. 초딩 때 PC방 갔던 게 그렇게 재밌고 신선했거든요. 지금도 게임은 좋아하지만 옛날처럼 PC방 가는 게 재밌지는 않아요. 영한 노래 듣고 싶어서 코르티스의 Red Red 신청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 guess you still enjoy playing games, but you don't go to PC rooms anymore like you used to back in the days. But the fact is that you still enjoy playing the game. 게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면 성인 돼서도 뭐 핸드폰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간간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좋아요. 영해지고 싶다고 하셨죠? 마침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돌 밴드 노래, 아이돌 밴드는 아니죠. 아이돌이죠.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요. 저도 요즘에 이 친구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 건호라는 친구 자꾸 눈이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Let's have a listen to this young music.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Let's have a listen to Curtis Red Red.

And you are with me on this beautiful, beautiful summer day. 요즘 날씨 되게 좋지 않아요? It's like a beautiful summer day indeed, because the weather is not so humid yet. And this is July right now. 지금 7월 달인데 날씨가 그렇게 막 습하지 않고 저녁 되면은 적당히 선선한 것 같고 You know, it's a little bit cool during nighttime and early morning. Of course, it's really hot during the day. 뭐 오전에는 뭐 자외선 지수도 좀 높고 막 그러니까 더운 건 사실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 선선하고 날씨 꽤 괜찮지 않나요? It's like the European summer weather. 뭔가 유럽의 여름 날씨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 여름 좋아해서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직 그 꿉꿉한 느낌은 아직 것 같아요. Anyways,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오셨네요. Good morning, 여름님. Good morning,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하진님도 오셨군요. Good morning입니다. 출첵 출첵 열심히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Now back to MG Q&A. What'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and that you still do now?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Sunset Morning Groover.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아직도 좋아하는 것은 모닝그루브 듣는 거?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데 절대 아니에요. 썸머 누나의 모닝그루브가 시작된 2023년은 오늘보다 어리니까요. So I used to lov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still love it right now. You might sound like this is an exaggeration, but Morning Groove did start back in 2023 and I used to be younger back then. 맞아요. 뭐 어릴 때가 뭐 진짜 뭐 초등학교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리잖아요. 그쵸? 어제도 어리고 지난주도 내가 어렸고 그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세지라면 더더욱 좋아요. As long as it's a compliment about Morning Groove, I love it. So keep it coming in. 너무 감사합니다. 와, 2023년에 시작했구나. 와, 저는 2023년이 벌써 전생같이 느껴지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나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Like, do you guys remember vividly what happened back in 2023? Like, of course, I do remember launching the program. 와, 그때 TBS 그때만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름 그때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던 시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정상적으로 뭔가 회사가 돌아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Although the programs were really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you know, at least, you know, the employees here were getting salaries, they were getting paid, and we had better infrastructure. 아, 그러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갑자기 또 슬퍼졌어. 아, 진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TBS 다 잘 될 겁니다. 화이팅! 서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저는 웹툰이요라고. Okay, so you used to enjoy watching the webtoon? 그때 웹툰이 만화책이 아니라 웹툰을 즐겨보셨군요.

저 중학교 때도 사람들이 웹툰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성인 돼서도 웹툰 그렇게 재밌게 잘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구니 팀장님 또 소환됐습니다. 누워서 보는 거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인 거죠. So what she does is that she would watch, you know, the hot dramas these days only through webtoons because it's faster. Only because it's faster.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웹툰 베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선배님 이거 봤어요? 이러면은 웹툰으로 다 봤어 이미 막 약간 그렇게 엄지손가락이만 다볼수 있으니까 그 효율성을 아마 추구를 하시는 건진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로 웹툰을 보신다.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뭐 어쨌든 웹툰 좋아요. Ben Spur responded, regardless of age, as a kid or as a grown up, I consistently liked cartoons and anime. 맞아요. 어렸을 때 만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쵸? There, I used to be like fixated on that specific channel that only plays cartoon. 그, 니콜로디언? 그거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고, 투니버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못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뉴스 틀면은 막, 이거 왜 재미없는 거왜 봐? 이러는데 지금은 제가 맨날 뉴스 보고 있네요. 얘도 나이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쵸? I guess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depending on your age. I used to hate my parents for watching the news. 막, I was really just upset when they would just flip the channel and turn on the news. But now I totally get that why they enjoyed watching it. 그래서 그때는 잘안 맞았지만 요즘엔 뉴스가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 어떡해? 세월이 야속해. 체육부장님, 굿모닝. 저는 바닐라 쉐이크요. 밀크쉐이크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어릴 때는 여름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바닐라 쉐이크 준 곳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갈때 항상 데리고 가주셨어요. 전에는 시원한 생수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추억 돋네요. 그래서 추억이 도는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신청해요. 나이에 비해서 철없는 사람 한명 추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I Want You Back 챌린지 요즘 유행하지 않나요? BTS가 최근에 이거 춤 되게 막 까리하게 이렇게 춰가지고 되게 멋있었는데 J-Hope이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서 I guess it was J-Hope and Jungkook who were involved in this challenge, I Want You Back Challenge. Take a look at it,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춤추는 것만 봐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But that's interesting. Vanilla Shake? I never heard of this kind of story. Like, you would go to the gasoline station to fill out the gas and they would give you milkshake or vanilla shake?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혹시 미국에서 자라셨나요? 우리 체육부장님? 뭔가 미국 바이브인데, 이거? 보통 제 기억으로는 두루마리 휴지 주거나, 뭐, 그쵸? 뭐, 휴지 그냥 주고, 물 주고, 이랬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바닐라 쉐이크, 왜 혼자만 이런 데 가셨어요? 지금 이런 데 하면 잘될것 같은데?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뭐, 이런 서비스 없나요?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 아들.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하던 것, 즐겨하던 음식일 수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 등등,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since 체육부장님 requested a throwback jam, we're gonna have a listen to NSYNC, I Want You Back.

Jiminy Morning Groover greeted a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What's up? Good morning here on Morning Groove. 신상아 모닝그룹께서 차분하게 Good morning. 저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처진 줄기 줄 묶어주고 풀 뽑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 우산 준비도 생각하시길요.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차분하죠? So 신상아 모닝그룹 said, I just came out after weeding and typing up the sagging cherry tomato stems in the vegetable garden. There is news of showers today, so please think about preparing an umbrella. 이렇게 또 따뜻한 말씀까지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이렇게 또 줄도 묶어주시고 날씨도 좀 여유 있게 체크하셨고요. 요즘에 예보가 자꾸 틀려가지고 Because I've been mentioning a couple of times that we were expecting showers on our weather update. And by the time it's afternoon, like, I didn't see a drop of rain, at least in the place where I was at. So I was like, oh my gosh, I just gave fake news. 뭐 이러면서 이게 너무 빗나가니까 최대한 저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날씨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끔씩은 이렇게 빗나가요. But... You know, it's always better off, you're always better off being prepared than not being prepared, right? Even though there's no rain, at least if you have prepared, you know, someday you might face the unexpected showers and you'll be ready. So that counts, right? Okay? Okay, back to our MG Q&A. 우리 토토님께서 저는 초코 과자요. 초코.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감자 과자도 여전히 좋아하네요. So they're talking about the snacks that they used to love when they were a kid and they still love it so much. 맞아요. 어릴 때 취향이랑 이제 성인 될 때 그 취향을 똑같이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꽃갈 과자 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최애 과자예요. 이렇게 안 바뀌는 내가 좋아하는 최애 과자 하나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안으로 잘 안 보여서 그것도 쉽지 않네요. I have loved assembling plastic models since I was young and I still love it now. However, because of my eyesight these days, I can't see well, so even this isn't easy.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그대로 나는 좀 여전히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이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한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내 추억도 이제 생각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내 시간 보내는 거죠. 김스팬 모닝그루버, 저는 어릴 때 조립블럭을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에펠탑이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건축물 모형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출장 때 코펜하겐 공항을 거쳐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면세점에서 마주했던 그 블럭 본국 위엄을 생각합니다.

기도 하고 이거 아이가 특히 사달라 그러면 아빠의 작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뭐 오빠 때문에도 그렇고 렛땡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게 한번 하고 땡 하는 거여가지고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주기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you don't play around with it consistently. All you do is try to, you know, build up the blocks and you finally, you know, finish and then you're done, right? What else do you do with it? 그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뭔가 관찰? Take selfie? 그래서 좀, 아까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 그러면은 완성하고 또 다음 거또 사고, 새로 하면 또 사고, 아주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렸을 때 오빠가 만든 거 제가 부신 적 있는데, 일부러는 아니고요. I'm not spoiled that much. 좀그 정도로 이제 뭔가, 나쁜 어린이는 아니었고요. 자다가 제가 잠꼬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부셔버려가지고,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nyways,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 Good morning. 저는 어젯밤에 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좀 더웠네요. 아이고, 퇴근하고 수리하러 가는 길에 모닝 그룹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흐린 날씨에는 영국 감성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Oh my god, the air conditioner broke and I've been mentioning how cool it is during the night time. 아, 진짜 제가 막 저녁엔 선선하다 그랬는데 에어컨 고장난 사연이 있으셨군요. 요즘 고치려고 그러면은 막 웨이팅 길고 이런 거 아니겠죠? 또 피크 타임이라고? 하루빨리 에어컨 잘 고치셔가지고 좀 선선하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금 모닝 그룹으로 너무 감사해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till love and also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growing up as a kid.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조금 모닝 Groovers song request. This is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Hello and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You can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by tuning in to 101.3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nd also,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 있었죠.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여전히 좋아하는 것.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So that was our topic. So if you have any idea about this, do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messages.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 have more answers, so I'm going to introduce them. Benny Morning Groover responded, probably that would have to be old video games that is available to play, and I guess many people wanted to play nostalgic ones in the video game land. I know, right? I used to love enjoying the play something something, play stay dang dang dang with my brother when growing up as a kid, until when I was in elementary, or actually middle school, actually. And I sometimes think about it, oh, like one day I would want to play that game again, but I just never got the chance to. But I think I would enjoy a lot if I get another chance to play that game again. Although I don't enjoy it these days, it's very nostalgic as mentioned by Benny, right? Ken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Oh my god, like so many answers that's related to games today. 89년도인가 TV에 연결하는 패밀리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쭉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당시 게임기가 9.9만 원이었는데 그거 사오셨다고 아버지께서 등짝을 맞으셨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it's quite pricey considering how many times have passed. 그 당시에 뭐 10만 원 정도 되는 거면은 비쌌네요. 예, 등짝 맞으실만 하신 거 아닌가? 이 큰 돈을 공부에 책 사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 샀어! 이러면서 혼나셨어요? 근데 어떡해요. 지금까지 좋아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덕분에 게임 재밌게 한 거죠, 뭐. 그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Coco Morning Groover. 1년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네요. 아, 맞네요. 진짜 이제 7월이고 7, 8, 9, 10, 11, 12 이제 딱 절반 남았고 연말을 또 우리가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Yeah. We have to get ready to mention 2027 in a couple of months, actually. How creepy is that? 어쨌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을 모닝그룹으로 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TBS 제작진과 모닝그룹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요. 런치송 프로젝트의 바람만 봐도 좋아요. Featuring 손태진 신청해봅니다. 바람만 봐도 좋은 모닝그룹. 듣기만 해도 좋은 모닝그룹. 아, 맞아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만 바라봐주시고 예쁘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난 행복해질 거야. 이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외쳐 외쳐 많이 많이 외쳐주시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our segment Remake Rewind. 오늘은 또 Remake Rewind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악 감상하실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Coco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Launch Song Project featuring 손태진, 바라만 봐도 좋아요.

move back in time. 오늘도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자유롭게 느낌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obviously a remake version or a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feel free to let me know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towards the musician, your feelings about their songs, and so on.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music. 그래서 음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교양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So yeah, do let me know the original musician. Today, we are going to play a song called Even If. Julian Lerner의 Even If라는 노래 들어볼 건데요. You know, it might not sound so familiar to you if you listen to the song title or the musician. 좀 생소할 순 있는데 듣다 보면 어? 이거? 아 이거 그 노래잖아. 그 가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딱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답이 떠오를 거예요. Julian Lerner의 Even If가 샘플된 곡이에요. 우리 가요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의 노래를 샘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곡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obviously Julian Lerner's Even If is going to be a sampled version. It actually sampled a Korean song. 여러분 요즘에는 외국에서 한국 노래 샘플하는 게 유행이에요. 꽤나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원곡자의 노래를 샘플링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bviously, I'm going to provide you that lovely, kind hint. 여러분들에게 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get ready for it. 힌트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서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길까? 우산 챙기지 말까? 이런 결정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죠. 그죠, 그죠? So you probably listen to this before deciding whether to bring an umbrella or not. You know, you want to check on weather. Like, what do you look at, 여러분들? 뭔가, 아, 오늘 좀 덥나? 이런 거 확인할 때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들? 때때로는 좀 틀리기도 한데 또 맞으면 또 좋으니까. 자주 안 틀렸으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하루 시작할 때 준비하게끔 하는 거 어디 놀러 갈 때도 꼭 이거를 확인하잖아요. So when you go on a vacation, it's so important for you to check this, right? 여러분들 아 내가 모처럼 휴가를 썼는데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데 어?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 하면서 확인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곡자예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gave you my hint. 문자번호 샵1013으로 Julian Lerner의 Even If 어떤 곡을 샘플링했는지 그 원곡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lian Lerner의 Even If 원곡자는 누굴까요? Let's take a listen.

That was Julian Lerner, Even If. The key melody was this. You can stay by my side, you can leave me now, even if I lose everything. 여러분들 진짜 친숙한 멜로디 아니에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약간 좀 신나는 바이브로 들어봤었는데 That was obviously a sampled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from Korea. 우리 한국의 가요 중에 유명한 가요 중에서 샘플링을 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Okay. I'm gonna read your messages. 여러분들 많이 또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볼게요. 코코 모닝 그룹어. 날씨 챙겨주는 건 내 무릎의 관절? 여기저기 쑤시면 틀림없이 비우던데 라고 이렇게 또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예, 땡이에요. But that was a very cute one.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조금 모닝 그룹어. 또 정답은 제 무릎입니다. 비가 올 예정이라는 건 제 무릎이 기가 막히게 알려준답니다. So my knees get sore if it's about to rain. So the answer is my knees. 아 진짜 이렇게 진짜 느껴진다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는데 그게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뜻인 거 아니면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무릎 중요합니다. 무릎 아프시고 이럴 때 막 계단 오르내리락 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무릎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기상청이라고 해주셨고 We're getting close to the answer, I guess, morning groovers. Like Kim said,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일기예보에 인형의 꿈.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소름 돋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누군가가 있대요. 인형의 꿈 땡입니다. But you're very close to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over. 아, 이 곡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으악!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 히. 아, 진짜요? 정답을 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99% 해주시고, 어렵다고요? 우리 선세모닝 그룹 쫄깃쫄깃 하시네요. GOD 팬이신 5532 모닝 그룹 also sent in. 와, 이거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요. 원곡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장르도 다르네요. So, Loveholic, you think they are the original singer? Okay, okay, I see you. 우리 얼짱님께서 정말 썸머피디님만 믿고 들었더니 익숙한 멜로디가 크크 정답은 일기예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 told you. Just trust me and you would be familiar with that melody. 5493모닝그룹어 와 닭살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의 멜로디가 들려오면서 왕닭살이 돋았습니다. 왕닭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Like a huge bump? 잠시 백수가 되어서 모닝그루버를 통으로 듣고 문자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일시적인 백수가 되셨구나. 어떤 도전하고 계신가 봐요. Whatever you are pursuing, I am rooting for you. 파이팅입니다. 5494 모닝 그루버. 정답까지 파이팅 넘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81 모닝 그루버 said,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Even If라는 노래로 리메이크 된 줄 몰랐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모르셨죠? 모르셨죠? 아,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you know,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you guys to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not quite aware about, it feels good. It feels like I've introduced something very new to you. 어쨌든 정답은 일기예보가 맞습니다. So 일기예보 i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song that you just listened to, Even If.

It is Wednesday, the first day of July. Good morning to you all.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Summer-like heat continues today, with inland areas expected to see temperatures rise above 30 degrees Celsius once again. Later today,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could see scattered showers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develop from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mainly across norther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land areas of central and northern Gangwon. Rainfall totals from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Even if you don't see rain, you will want to be careful outdoors today. Both the UV index and ozone levels are expected to be high during the daytime, so it's a good idea to limit prolonged sun exposure and stay well protected if you'll be outsid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2 degrees Celsius in Daejeon, 30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5.8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Our new morning groover, Kim Seo-yeon morning groover says, 놀래라. 감사합니다. 써니 닉네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김서연 모닝그룹어 오늘부터 써니라고 제가 또 호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써니 모닝그룹어 자주 봬요. Because it's a sunny morning. It's gonna be sunny morning every single day with you morning groovers. Since you guys always brighten my day. Oh my gosh. Can I be this happy every morning?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거 진짜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 실컷 나눠보도록 해요.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ill today?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Dragon Duck, 우리 용덕 모닝그룹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체육 시간에 테니스를 처음 접했는데 첫 직장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2000년부터 26년째 테니스와 동거 중입니다. Wow, so you started playing the tennis when you were in freshman in college. And when you first started your job, they had this tennis court in your company or near your company. And you've been doing it since 2000. And you've been doing it for 26 years. 그럼 뭐 테니스계의 마스터이신가요? 안 보고도 치시겠네요, 그 정도면은, 그쵸? 막 공이 뭐 여기서 날라오든 저기서 날라오든 뭐 백핸드, 언더핸드, 막 하이핸드 막 이러면서 내가 못 치는 공은 없다. 난 드래곤 덕 이러면서 따다다당 막 이렇게 빰빰빰빰 이렇게 비장한 음악과 함께 치시는 것 같은데 야 여러분 이 정도만 강습해도 되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든 꾸준히 한 10년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if you kind of immerse yourself on something for at least 10 years, you can totally become a master in that area. And imagine, Dragon Duck has been playing tennis for 26 years. Ooh, 어떤 마스터가 되셨을지. 테니스의 어떤 마스터 우리 드래곤 용동님으로 제가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저는 자연 속에서 노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이면 친구들과 개울에서 멱 감고 물고기 잡고 거머리 잡고 산에서 칡해 먹고 겨울이면은 비료 푸대 깔고 눈썰매 타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한 나무들 보면서 걷는 거 좋아해서 산 근처로 이사 왔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njoying the nature. You've been loving it since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do because you would just play around in nature with your friends. You would do all sorts of different activities and you still love enjoying the nature, so which is why you moved to a place near those green areas. 초록초록한 거 보면 그 힐링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좀 나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know, we're surrounded by this concrete jungle. If you are surrounded by concrete jungle, sometimes it's good to look at those green colors, tall trees. It just makes you feel good. 뭔가 그 제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갔을 때 정말 우거진 그 숲 휴양림에 들어갔는데 조용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막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다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머리가 딱 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데를 가야 평소에 안 하던 생각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좀 떠오르고 그런 게 있어요. You know? So being in those isolated natural areas, it makes you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You know, during your daily life, because you're always caught up so busy doing your work and everything. 그래서 자연이 이래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애자탄풍, 보물.

That was Jeju Sonyeon with Ibundan Setjejul. I hope all is well outside the studio. Seems like they're really busy outside. 밖에서 막 이정규 팀장님 막 날라오셔가지고 윤 감독님이랑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 방송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죠? I think they're really busy outside the studio trying to figure something out. 아까도 바오레 팀장님께서 토크백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노래 더 붙일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히 뭔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문자 좀더 읽어볼게요. Wonder how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MG Q&A question.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라디오입니다. 초딩 때 장근서님이 진행한 라디오 친구 따라서 처음 들은 이후로 성인까지 이렇게 계속 좋아하고 있네요. 선무PD님 무한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s obviously radio. I started to listen to 장근석's radio program with my friend, and I'm still loving it. 그러게요. 제가 라디오 얘기를 안 했네. 저도 라디오 어릴 때부터 즐겨 듣고 지금도 라디오 좋아하고 라디오쟁이잖아요. 완전 라디오 쪽에서 일하고 있고. Why didn't I come up with radio? Oh my gosh.

프로그램 이렇게 또 인생에 참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경험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종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선배님 잘 계시죠? 0421 우리 민준 리나나 모셨네요. 웰컴 웰컴. 라이브 너무 기대했는데 정작 문자 참여를 못 하고 있었어요. 유유. 급하게 정치하고 보내요. 어제 아침부터 정말 기다렸거든요라고 허겁지겁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문자 출석 체크 성공하셨네요. I'm loving to receive these kind of messages that you have been actually expecting the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and waiting for that moment to participate by sending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또 스윗하고 러블리하신 거예요, 도대체. 민준 리나만 항상 잘 뜨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지 마세요. 특히 운전할 때요, 그쵸?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아이들 학교는 잘 데려다 주신 거죠? 학교 잘 갔고요. 이제는 뭐 하실 건가요? 약간의 프리타임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들은 바쁘죠, 그죠? Moms are busy these days.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오늘 좀 재밌었어요. 뭐 항상 재밌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always re-listen to our past episode and even re-watch our past episodes of Morning Groove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모닝 그루브. 제가 그저께 거를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까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to you guys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coming Friday. 또 매주 월수금 생방송 하니까 금요일날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알차게 또 더위 조심하시고요. Morning Groovers, watch out for that heat. It's hot during the daytime. 근데 또 아까 속보 보니까 뭐 장마가 이제 곧올 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일기예보 꼬박꼬박 보시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All 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We also have our Instagram account, so if you are interested,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가끔 제가 쇼츠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Thomas Rhett, Die a Happy Man.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good or it is something bad for you. You know, whatever it is, we want to know what you are hooked on. 아니면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빠졌다. I am hooked on something these days. These days 라고만 표현을 하면은 요즘 빠져 있다. I am hooked on coffee these days. 아주 쉽죠. 아주 쉽게 오늘 난이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공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Hooked on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런 노래 하나 찾았는데요. This is by Carmen Ijojo, Tika Sumter and Jordan Sparks. The song is Hooked on Your Love.

Hooked on Your Love, Harmony Jojo, Tika Sumter, Jordan Sparks의 곡이었습니다. So, Hump Day 2905, Hump Day EQ 영어 시간이고요. Today's expression as you've been kind of be able to guessing from the songs and the intros, it is be hooked on, 뭔가에 빠지다. It could be something positive or something, I don't know, something bad. Negative. If it is a guilty pleasure, so it is good and bad.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는 않지만 이거에 빠져 있다. It's certain guilty pleasure that you've been hooked onto lately. Let us know about that. 1232님께서는 영어 표현 하나 얻어가는 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one day, this is one of the weekdays that we can, you know, walk away learning one expression after listening to a broadcast. 저 라디오 방송도 듣고 재밌는 방송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영어 표현 하나씩 얻어가는 날. 얻어가는 날. 좀 뭔가 이 표현이 재밌고 마음에 드네요. 뭔가 얻어간다. 이제 공짜로 이렇게 뿌듯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 TV 홈쇼핑 같은 느낌도 들고요. So, 영어 표현 하나 얻어가는 날, half day 2905입니다. So, be hooked on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Please use the expression be hooked on. 막 이렇게 한참 EQ 영어 막 선전하는데, hooked on이라고 안 보내고 그냥 결국에 또 한국말로 보내는 분들도 물론 계신데 it's okay, right? But if you don't feel like it, but try to use the expression be hooked on. I guess, you know, in a romantic situation, you know, we use that term a lot. 뭔가 이 hooked on your love라는 곡이었잖아요. 방금 들은 곡도, right? And 한국말로는 그냥 코가 끼었다, 끼었다라고 이렇게 코 끼었다라고 하잖아요. I guess 그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Hooked on and 코가 끼었다. 두 언어에 이렇게 맞다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So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너에게 또 뭐 코 끼었다. 너에게 반했다. 노브레인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No brain, 넌 내게 반했어 였습니다. So today's expression, be hooked on something. What are you hooked on these days?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And apparently it is raining down in Busan. 저희 쿨피스님, 또 제니님, 또 상미님. 남쪽 도시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가 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Korea is such a big country that we such have such a diverse weather. 참, 아, 이 변화무쌍한 날씨. 그죠? 한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Love Holic입니다. Rainy Day.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이무진 신호등이었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our rerun listener, Dini's님. Rerun listener라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죠? I know there are many rerun listeners because, you know, our morning show, 10 to noon is work hour for a lot of people if you have a 9 to 6 job. 그래서 아무래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듣기는 조금 힘드시고 But our rerun 6 to 8 is an ideal time to listen to while you know commuting while going home 그죠? 그런 의미에서 rerun 청취자분들도 신청곡을 실시간으로는 못 보내주시겠지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문자 체크하거든요 I always check the text messages for rerun time as well So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리런 신청곡 예약 방법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리런 청취자님들. I love the way people reserve a song request for the rerun, from the rerun listeners. Great idea, yes. So, shout out to all the rerun listeners. 혹시 새벽에 듣고 계신 저희 리런 청취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새벽 거기 문자 보드에도 남겨주세요. 새벽 거는 제가 항상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요. 콜피스님께서는 누가 봐도 저는 아무래도 hooked on all radio show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Yes, I think you know people say like 10 years ago, you know, radio is gonna be extinct. In 5 years,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화려한 동영상이 있고 하는데 누가 라디오를 듣겠나라는 생각을 그런 말들 많이 하셨습니다. We used to say that for five years ago, right? But you know what? Radio survives because audio entertainment is, you know, it has its very unique value. I think in the midst of this, you know. You know, such an abundance of entertainment choices that we have, 그죠? 많은 이 엔터테인먼트 어떤 소스 중에서도 오디오 엔터테인먼트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들을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So I guess hopefully TBS EFM and TBS will be here for a long time. 보글님께서는 I'm hooked on watching the World Cup matches these days. 아하. I'm hooked on watching the World Cup matches these days. 요즘에 월드컵에 빠져 있다. 큐티님들 후반전 잘 풀리시라고 사이다 같은 곳 신청합니다. I'm requesting this song to help the listeners.

There's just have a brilliant second half of the 2026. 저는 7월이 되면 항상 이 음악으로 시작한다고 그래야 잘 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So whenever July comes around, I always start with this song. Somehow it just feels like the things will go better that way. Fantasy라는 곡인데요. Earth, Wind and Fire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second half를 응원합니다. Cheering for the second half of 2026 for our listeners. This is Earth, Wind and Fire, Fantasy.

군요. So I left a little room for I don't know. praising EQ. 저에 대한 칭찬의 약간의 공백 기간 공백을 제가 여백을 남겨 놓았었군요. 죄송합니다. 베스킨 님 감사드리고요. 독더미 님도 I am completely hooked on my 5-month-old puppy these days. The way this fluffy little angel hops like a rabbit and trots around on those cute short legs. Honestly, just watching the back view is enough to melt my heart. 와, 이, 아이 이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정말 애 빠지셨다고, 하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하빈이에게 빠지셨다고요. 이해합니다. 이 뒷모습을 보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I always love watching the back view of my kittens too. 뭐가 그렇게 귀여운지 참 이해합니다. 신청곡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훅송이라고 생각하시는 훅송. 맞아요. 후크송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뭔가 한번 들으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훅송이죠. So one of the best hook songs that Dokdeomi-nim thinks of among Korean songs is this song. 훅송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수 있죠. 홍서범입니다. 김삿갓.

Let's go. This is 101.2, 101.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Our live stream is available on YouTube as Boinan Radio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getting back into our topic, EQ 영어, hump day EQ 영어 topic, expression today, be hooked on. 근데 계속하기 전에, 공부 좀 하기 전에 조금 쉴게요. 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I want to get to this message sent in by one of our rerun listeners. As I said, I always check for messages sent in by our rerun listeners because, you know, messages are usually, you know, received in the morning. 보통 이제 생방 시간에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신청곡 해주시고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주시는데 I tried to check the messages sent in by our rerun listeners. 근데 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yesterday, if you tuned in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gap period in our lives.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공백기를 걷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this listener 5202님 5

one of our listeners that sent in this message, really, I wanted to introduce to today.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공백기예요. 7개월 가까이 면접을 30개는 본 것 같네요. 지금도 면접을 보고 돌아가는 길인데 저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제 인생의 꽃은 언제 필까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It just really broke my heart reading this message. So I wanted to kind of, you know, respond as best as I can. 근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드려야 될지 응원을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So 5202님 sent in this message yesterday during the rerun broadcast says, I'm in a season of waiting right now. I'm in a season of, you know, taking a break. It's been almost 7 months and I've gone to around 30 job interviews and I just finished another one today and I'm on my way home. And somehow everyone around me looks happy except me. I can't help but wonder when will my life finally bloom.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again, I was kind of lost for words because, you know, I couldn't really, you know, find a way to, you know, cheer our listener. What I can say is that please hang in there and never give up, you know. I know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we are here for you. 하지만 정말 맞는 그런 직업, 그런 job, 5202님께 완벽한 어떤 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벽한 그런 fit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오래 고생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밀레이의 Built to Last라는 곡인데 it's a love song, right? But it talks about this feeling when this person found someone who he felt was perfect. 그래서 뭔가 완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느끼는 환열? 이런 기쁨 같은 거 있죠. 환희와 기쁨. 그런 느낌이 딱 느껴지는 노래인데 뭔가 built to last. 이제 나는 완전 오래 갈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곡이 생각났습니다. Hopefully this can cheer you up, 5202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밀레이입니다. Built to last.

Millet, Built to Last였습니다. Dedicated to our listener 5205님이십니다. 와, 이 응원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쿨피스님, for our listeners,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저는 35번 면접 봤어요. You know,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I've had a total of 35 interviews. 와, 35번 면접 본 것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베스키님께서 어딘가에서 고군분투하실 5205님 화이팅입니다. 5205님 fighting and you know somewhere out there and we sent our you know fighting to you. 스카프트르 낙타님, 5205님 잘 되실 겁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독더미님도 시간은 흐를 거고 지금의 고민과 노력이 5205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0701님도 5205님의 지금의 고민을 돌아보면 웃을 수 있는 날이 금방 오기를 기원합니다. Yes, I think hopefully you'll look back in 5 or 10 years and smile thinking about this time and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5205님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Let me get to this message. 헤일리님께서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받고 싶은 중학생 마인드로 신청곡합니다. Today is my birthday, 헤일리님 says. I want to be congratulated. And 오늘 계획은 혼자 있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귀가해서 가족들이 귀가할 때까지 새로 산 소파에 누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떠들썩한 축하를 받으며 저녁 외식한다. So I'm gonna go home and lie on my brand new sofa with air conditioner blasting and absolutely do nothing. And come dinner time, I will go out for a dinner with a loud celebration with my beloved family. 좋습니다. Sounds like a fantastic plan.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And in terms of today's expression, 오늘 또 이렇게 공부까지 해주셨네요. I've been totally hooked on swimming lately, and I swim 6 days a week. Wow, that is a total full on being hooked. 정말 제대로 이렇게 hooked on 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에일리님, 오늘 행복한 생일 되시고요. Happy birthday to you, and 신청곡 함께 띄워드립니다. This is Jason Mraz, you and I both.

You and I both였습니다. 헤일린님의 Happy Birthday 신청곡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I believe 제가 몇 회 생신인 걸 알 수 없으니까 그죠. Let's just assume that it is your 30th 생신. Happy 30th, 헤일리님 감사드립니다. 마음대로. 399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regarding this earlier text that I introduced from our rerun listeners, 아까 5205님 사연, 구직 중이시라는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 3998님 says 사연자분의 날은 옵니다. 와,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3998님 says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나시기를 진심 가득 담아 응원합니다. Your day will come. I truly believe that. I'm cheering you on with all my heart, hoping you bloom beautifully like a flower in full blossom. 저도 슬럼프에 가정사까지 겹쳐서 힘들지만 그럭저럭 견디는 중입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길요. 늦게 와서 여기부터 듣네요. 반갑습니다. I'm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 myself, dealing with a slump and some family issues, but I'm hanging in there and one day at a time. And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 health as well. 그렇군요. 와, 이렇게 또 따뜻한 메시지. From one 청취자님 to another 청취자님. What a beautiful community and you know, the flow of thoughts. I just I'm so impressed with. 저도 사연자님의 그 말씀 듣고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또 이렇게 응원을 주시니까 제 마음도 함께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It feels like I'm, you know, feeling better and, you know, I'm getting all this, you know, cheering from my listeners as well. 3958님도 좀 뜸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I thought you hadn't really seen your messages for a while. I guess you were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We want to cheer you on as well.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3998님. 감사드립니다. So let's get back into our studying mode, I guess. You know, a couple of more messages, you know, dealing with this expression hooked on. 스카프드로님께서는 I've been...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of chip that I can purchase from this sea wholesale place. 그렇군요. I always hesitate buying it because the quantity is so huge, but nothing else can match this taste. The Korean ones taste too different, and I can't go back. 그렇군요. I totally agree, right? So,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of chip, but if you go to that certain, you know, wholesale place, you have to buy in bulk, right? 그래서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주저하셨다고요. 제니님께서도 I'm going to be completely hooked on this soundtrack for this movie, The Devil Wears Prada. 이 Prada 입는다 2,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영화 오프닝곡부터 너무 빠져버려서 빠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렇군요. 좀 시간 관계상 신청곡 다 틀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후바스탱크의 곡 듣겠습니다. The Reason.

후바 스탱크 The Reason 스카프드룬 낙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Who is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that I can't really mention on air. A chip.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소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Try to avoid all these brand names in your messages. 3998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튜닝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3998님 says, I'm hooked on writing and reading web novels these days. 작가 데뷔하려고 공부 중인데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와우. 요즘에 이렇게 글쓰기에 굉장히 빠져 있으시다고. And reading web novels. 그렇군요. 웹소설 읽는데 굉장히 빠져 계시다고. But he is trying to, he or she is trying to debut as a writer. So in the preparation for it, and it's not easy. 그렇군요. 굉장히 응원할 일이 너무 많네요. There could be never enough cheering for all the cutie-nims. 정말 두 시간 내내 응원해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이렇게 데뷔하려고 공부 중이시라는데 쉽진 않겠죠. 모든 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과정마저 훌륭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베니님 같은 경우도 I'm completely hooked on new music releases and the 역주행, especially K-pop release. I think, yeah, 역주행 is another trend. It is definitely a very, I don't know, profound trend that our, you know, artists and singers are looking back at the old songs and, you know, bring them back to life these days. And 메시지 하나 더 소개하면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오늘 노래 대회 나가신다고 노래 연습 중이라고 하는데 가사가 안 외워진다라고 이렇게 아 그렇군요. 가사가 참 중요한데 그죠? 가사를 꼭 외워야 되거든요. You have to really remember the lyrics, you know. If you look at the lyrics in you know papers, 약간 그 뮤직 스탠드 앞에 놓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And Andy Mike 님 says that he has to actually hold his baby while singing. 아이까지 안고 노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wow, that is not easy thing to do. 정말 아이를 안고 노래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결과가 어떻건 간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곡을 부르신다고 하는데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스티비 원더입니다. Isn't she lovely?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So let's get into it. 오늘 참 많은 메시지와 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I'm very impressed and I feel very happy, but very, sort of I felt like I ran out of gas. 하지만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다시 주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thing called the talkbox. Talkbox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 can't really say it's an instrument.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talkbox라는 약간 조그만 이런 이펙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So 그게 뭐냐면요. 실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이 톡박스에 연결하고 이 톡박스에 이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그 튜브가 연주자의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그 튜브를 물고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그런 거죠. So talk box is a device that sends the sound of an instrument, right, to a performer's mouth through a tub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와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자의 입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간 이 디바이스가 톡박스라는 것인데요. 아마 톡박스가 뭐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0: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So, you play a guitar. Let's say you play a guitar, make a certain note. 어떤 음을 내는데 그게 저희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So it is amplified through an amplifier, right? An amplifier에서 뭔가 이 톤을 조절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이 조절이 되겠죠. But our mouth kind of functions as an amplifier. So when we changed the shape of our mouth, 그래서 입 모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발음의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소리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So our mouth becomes a filter of either the guitar sound or the keyboard sound.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톡박스가 어떻게 이 연주가 되는지 먼저 이제 키보드로 연주를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이렇고 이게 입으로 연결이 되면은 튜브가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클립이 있거든요. So there's a clip that I found that really explains the mechanism behind the talk box.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그냥 켜주시고요, 감독님. 이 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키보드로 내는 소리죠.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키보드로
1: So
0: 내는
1: to use the
0: 소리입니다.
1: talk box, you're going to put the tube in your mouth, and the sound that's coming out of the tube is going to go into your mouth, and you are going to mouth words, and that's where you get the sound.
0: 네,
1: So here's what the
0: 튜브로
1: talk box sounds like as you put
0: 연결이
1: it in your
0: 됩니다,
1: mouth.
0: 이제.

신기하죠. So that exact keyboard sound is converted into that kind of sound by putting the tube to the player's mo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튜브를 물고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모양만 발음만 하면은 so the keyboard kind of imitates that the pronunciation style of your mouth.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heard is a keyboard, connected to a person's mouth through a tube. 하지만 기타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연주가 됐었는데 아주 흔한 예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 감독님 이 곡 한번 잠깐 밑에서 틀어주세요. 반조비 노래죠. 우와 우와 우와 어. 그래서 so you might have wondered what does that sound come from? 우와 우와 우와 어. 이죠. So Richie Sambora, the guitarist of the band Bon Jovi, was one of the maestro of using the talk box. 그래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하고 그 톡박스가 본인의 이제 입으로 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본인은 그냥 그 마이밍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So Living on a Prayer 듣고 계셨는데 그래서 반조비가 꽤 많이 이 톡박스를 사용했었는데 또 반조비의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It's My Life.

That was Bon Jovi, It's My Life. So even the guitar solo was done through a talk box.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 Bon Jovi 그냥 녹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Talk box 효과. Yeah, it sounds very, I don't know, funky, right? But was this technology behind all that. 독더미님 역시 신스보다 자유롭다고 봐야 될까요? 흥미롭네요. Yes, synthesizer나 기타의 어떤 표현력에 이 사람의 어떤 발음, 어떤 특정 발음 스타일을 입혀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사람의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it gives very humane feel to synthesizer by mouth serving as the filter, final filter 그런 것입니다. So 방금 본조비는 이제 리치 삼보라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한 건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of how synthesizer would be connected to talkbox. 아까 이제 클립 들려드린 거는 이제 신디사이저가 톡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This song by Tupac, California Love라는 곡에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피처링이 되는데요. There's this guy named Roger Troutman who is a funk musician, right? And he is known as you know, the maestro of talkbox. 그래서 그분의 이제 톡박스 보컬이 바로 피처 아주 헤비하게 피처리 된 곡인데 it's the DNA of this song. 이 곡의 거의 그냥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it was actually produced by Dr. Dre for Tupac. 그래서 투팍의 곡이지만 이 곡을 Roger Troutman이 톡박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멜로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upac, California Love.

Tupac, California Love. So people would just assume that this is Robert Trotman's vocal and some post effect to it, putting some post effect to it. 이제 녹음한 다음에 후 작업으로 이제 이펙트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no, not at all. Actually, it is a talk box, a very iconic talk box performance by Roger Troutman, who is considered the icon of talk box.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헬륨가스라도 마셔야 되나? 이렇게? 헬륨가스 마셔도 좀 이런데라고 이렇게 큐틴께서 늘께서 말씀해 주신데 kind of, yeah.

feel to it. 그래서 또 이런 톡박스가 예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with all this retro movement, artists these days are actively using talkbox with their music.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진짜 톡박스를 제대로 쓴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24K Magic 역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톡박스가 됩니다. Right off the gate, you'll hear the talkbox intro with this Bruno Mars song. 한번 들어보실까요? 24K Magic.

24K Magic, Bruno Mars.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톡박스. 제대로 쓰면 정말 멋집니다. It has to be used in the right context and the right style of music. But I think, you know, Bruno does it just so good, so well. 그래서 톡박스 얘기를 했는데, 보코더라는 게 있어요. It's very kind of a similar sounding. 이제 톡박스는 입 모양으로 이제 그 사운드를 쉐입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코더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신디사이저를 전자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So,

musicians, guitarists who really made the great use of you know vocoder in his music. 이분의 음악도 이거를 아 저것도 보코더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That was 100 Years by 5-4 Fighting. Hello, hello. Good morning, everyone. Are you all tuning in at this moment? Good morning to you all. It's a fabulous and beautiful, beautiful morning, isn't it? 여러분, 오프닝에서도 들으셨듯 최근에 좀 확인 자살당한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60세이신 분들이 2001년도 월드컵 바로 1년 전이죠. 그때는 겨우 35살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4년 뒤에는 90년대생 중에서 가장 첫 세대가 40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 되게 젊게 살고 내 영혼은 젊은데 누가 이렇게 또 확인 자살을 해줘가지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But, you know, people always say that they feel younger inside. You know, they have that young spirit and young soul. But our bodies follow the calendar and our minds seem to be running on a completely different schedule.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네? I mean, which is exactly why we shouldn't postpone that happiness, which is so important, for some distant future.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을 만끽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Because life moves a little too fast for that someday to arrive. You know, happiness is such a relative term, so I believe that anyone could be happy. 이 행복이라는 게 좀 상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이 흐르는 게 너무 야속하잖아요. 너무너무 빨리 흘러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이 찰나 같은 시간인데 막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확인사살 당하면서 아, 놀라지 말고 그냥 그래, 더 행복해져야겠어. 난 행복할 거야! 이렇게 다짐해주시고 하루 시작하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Let's all be happy. Enjoy this moment all together. All right,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Morning Groove today and we are live in the studio.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lso, you can watch me live by going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오늘 잘 가동되고 있어요. 시청하시고 싶으시면 TBS EFM 유튜브 채널로 가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번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할 때마다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re watching me right now at this moment, I am cuddling T-Bongi. I mean, yes, it's because that he's very cute and adorable, but also it's because it's a little chilly in the studio. 오늘 뭔가 에어컨 가동이 되게 빵빵하게 좀 아침부터 해주셔가지고 약간 쌀쌀하더라고요. So I need to heat up the studio right now. 뭐 이따가 분명히 더워지긴 할 거예요. 방송하다 보면. But since this is only the beginning part of the program, yeah, it's a little chilly. 그래서 우리 티봉이가 좀 이렇게 벨벳 소재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따뜻해요. 그래서 티봉이한테 좀 의지하고 있습니다. So I'm relying that warmth from 티봉이 at this moment. Hello, 티봉아, 안녕, 인사해. 막 이렇게 손 흔들 줄도 알아요. 너무 귀엽죠? 손가락은 없지만 그래도 손을 이렇게 열심히 흔들어준답니다. 아, 귀여워라. Alright, so who are tuning in at this moment? 누가 누가 모닝 그룹 듣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7703. 안녕하세요. 아침에 모닝 그룹 듣는 게 찐.

행복 잊어라고 해주셨습니다. Listening to Morning Groove every morning is my genuine happiness. Oh, thank you. 아침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일단은 월수금이고 언제까지 월수금인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everything is just so uncertain but we just gotta enjoy this moment and just hope for, you know, being able to go live every single day 24/7 here at TBS EFM. TBS fighting! Wonder Help Morning Groover said, 썸머 PD님 등장! 두둥! 모닝입니다. 두둥 하니까 OTT 시리즈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 참교육 보셨나요? So I just started watching that drama from yesterday and I'm on my third episode. Oh my god, it's so fun.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액션에 자꾸 끌리더라고요. John Wick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K-action, 참교육. 그 김무열 씨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Oh my god. I highly recommend Morning Groovers. 뭔가 좀 매 에피소드마다 사이다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Anyway, a little bit of TMI from me. 코코 모닝 그룹 오셨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 우리 반장 영 H 모닝 그룹 상민님 Ben Spurl also saying hello to me. Hello, hello. 그리고 Dr. Paper says Good morning, 썸머 PD님. 난 행복할 거야. 곧 5학년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그런가요? 5학년도 행복하고 우리 1, 2학년들 저학년 어린이들 성인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 번만 외쳐봐요. 난 행복할 거야. 무슨 메아리가 울리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 행복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순간을 다 즐겨야 됩니다. 인생 너무 짧아요.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우리 찬이송 모닝그루버. 굿모닝이요. 왠지 썸머피디님은 나이 들어도 지금처럼 뭔가 철없는 그런 느낌이실 듯요. 칭찬 칭찬. Thank you. So you think that I would be maintaining this kind of character that I have, you know, energetic, a little silly until I get older. 아, 그러게요. 사실 지금도 제 나이에 맞게 그렇게 막 차분한 성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나이 들면 차분해야 되나요? 그죠? 저는 시끄럽고 재밌는 귀여운 할머니가 될 거예요. I'm gonna be like the cutest grandma ever who's able to make jokes, who's able to dance around whenever I want to. Because life is good. 인생은 즐겨야 되니까 할머니 때까지도 쭉 즐길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보실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just like this, you can do that always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It is sharp1013, 51 per 1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저한테 이제부터 2시간 동안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오늘도 신청곡까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Oh, actually, let's go ahead and go move on to MG Q&A just right now.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맞네요, 맞네요. 월 초라서 광고가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광고 멘트가 안 나가니까 뭔가 또 어색하네요. Since this is like the early part of the month, we don't have any sponsors just yet, so yeah, no sponsors. We're just gonna move on straight to MG Q&A. Ye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It's gonna be simple, so don't be scared. Don't be scared. 앞으로 저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뒷걸음질하지 마시고요. 네, 무서운 코너 아닙니다. 아주 쉬운 질문 오늘도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today's question is this. What is something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So what are thos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so much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oday?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Well, for me, obviously, I change my preference very often. So I start to like this, and then I start to not like it, and I get interested in other things very quickly. I move really quickly. 저는 좀 이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요즘 취미 이거예요 하잖아요.

한 3개월 뒤 제가 만나면은 요즘에는 이거예요. 이러면서 좀 많이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의 저와 오늘의 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So, yeah, that's how fast I changed my preference. But to come up with that one answer, I would have to say that I still love the color pink. 어렸을 때 핑크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방이 막 핑크였는데 지금도 그 핑크색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So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maintaining for quite a long time so far. Yeah, I do love the color pink. And also,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I love dancing. 저는 뭐춤 취미로 하고 있다라는 거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So I've been mentioning a couple of times that I dance for a hobb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alsa dancing. I have been falling in love with that, you know, for quite a long time actually. But come to think of it, I enjoyed dancing when I was a very little kid too.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맨날 춤학원 보내달라, 수학하기 싫다, 막나 춤이나 출랜다, 막 이러면서 쫄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막 춤학원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는데,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춤 많이 추고, TMI죠. 좀 그럴 정도로 되게 그냥 춤추고 이렇게 신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So, yeah, I guess I enjoy dancing. I love the color pink since childhood until now. But I wanna see your answers, Morning Groover. 여러분, 이 Morning Groover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I will be waiting for all of your fun responses, Morning Groovers. Now we're gonna take a song break. This is Rod Stewart, Forever Young.

It is Wednesday, the 1st of July. Happy New Month and good morning to you all. Hope you're all starting off the day on the right foot. And here is a quick look at today's weather. Another hot summer day is on the way with daytime temperatures climbing above 30 degrees Celsius across much of the inland. Later today,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could see scattered showers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develop from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mainly across norther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land areas of central and northern Gangwon. Rainfall totals from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Even if you don't see rain, you will want to be careful outdoors today. Both the UV index and ozone levels are expected to be high during the daytime, so it's a good idea to limit prolonged sun exposure and stay well protected if you will be outsid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2 degrees Celsius in Daejeon, 30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4.3 degrees Celsius. If you are heading out today, don't forget to stay hydrated and keep an umbrella handy just in case of those afternoon showers. And I can see more cute check-in messages from our Benny Morning Groover. Hello, Benny. Good morning. And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Welcome, welcome. You are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And Wonder Hop Morning Groover says, 처음으로 시작과 함께하네요. 아침 출근할 때 라디오로 듣다가 푹 빠져버린 Morning Groove 하트. 늘 잘 듣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준 친구가 결혼하는 청모 날이래요. 알고 보니 이 친구와 같은 날 같은 결혼식장에서 다음 시간대에 회사 동료가 결혼을 해서 그날 두텅 뛰고 올 것 같아요. 이런 우연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well, can this be possible even? So a friend of you will be getting married and right after that wedding at the very same venue, another friend of you, friend of you from the company will be getting married. So you have to attend two weddings in a row. 이게 뭔가 그 회사 앞에 있는 그런 결혼식장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면은 진짜 이런 우연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동 시간도 많이 안 들고 이렇게 한 방에 딱 끝나니까 되게 좋기는 하네요. 그죠? 잘 다녀오시고요. 청모도 잘 하시고 재밌겠네요. And for MG Q&A, I asked you guys a question.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좋아하고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Chani Song responded really quickly, actually. Chani Song님께서 잽싸게 또 답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옷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집이 넉넉치 않아서 부모님이 옷을 잘 안 사줘서 고딩 때부터 알바하면서 옷을 사재꼈지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는데 저희 대표님한테 일 잘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옷 잘 입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희 팀원이 팀장님 스타일은 패션 스타일이라고 칭찬 맞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저희가 브랜드 이름은 또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패션 포탈 스타일이라고 멋쟁이신가 보네요. 뭐 이렇게라도 칭찬받는 게 낫죠. 사람들이 적어도 옷 잘 입는 사람으로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I still love

buying clothes so much, my family wasn't well off, so my parents didn't really buy me clothes, which led me to work part-time jobs since high school to buy a ton of them. And I changed companies not long ago, and while I have never heard from my CEO saying that I do my job well, I have heard them say I dress well. 저도 이런 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단 한 번도. 옷 되게 잘 입는다. 막 패셔니스타다. 이런 말 못 듣는 것 같은데. I guess when it comes to, you know, having lik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just have to be born with it. 이건 뭔가 진짜 타고나는 것 같아요. 뭔가 학습으로는 극복이 안 되네요. 우리 멋쟁이 찬이송 모닝그루버 사연 봤고요. 금수저 신바님, 굿모닝. 저는 게임이요. 초딩 때 PC방 갔던 게 그렇게 재밌고 신선했거든요. 지금도 게임은 좋아하지만 옛날처럼 PC방 가는 게 재밌지는 않아요. 영한 노래 듣고 싶어서 코르티스의 Red Red 신청합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So I guess you still enjoy playing games, but you don't go to PC rooms anymore like you used to back in the days. But the fact is that you still enjoy playing the game. 게임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이러면 성인 돼서도 뭐 핸드폰 게임이든 어떤 게임이든 간간히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좋아요. 영해지고 싶다고 하셨죠? 마침 우리 박원희 팀장님께서 요즘 너무 좋아하시는 아이돌 밴드 노래, 아이돌 밴드는 아니죠. 아이돌이죠. 여러분 진짜 잘생겼어요. 저도 요즘에 이 친구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아, 건호라는 친구 자꾸 눈이 가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let's have a listen to this young music. 아,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영하지가 않아서 여러분. Let's have a listen to Curtis Red Red.

And you are with me on this beautiful, beautiful summer day. 요즘 날씨 되게 좋지 않아요? It's like a beautiful summer day indeed, because the weather is not so humid yet. And this is July right now. 지금 7월 달인데, 날씨가 그렇게 막 습하지 않고, 저녁 되면은 적당히 선선한 것 같고, you know, it's a little bit cool during nighttime and early morning. Of course, it's really hot during the day. 뭐, 오전에는 뭐 자외선 지수도 좀 높고, 막 그러니까, 더운 건 사실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아직 선선하고, 날씨 꽤 괜찮지 않나요? It's like the European summer weather. 뭔가 유럽의 여름 날씨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혼자 여름 좋아해서 혼자 이렇게 느끼는 건가요? 아직 그 꿉꿉한 느낌은 아직인 것 같아요. Anyways,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오셨네요. Good morning, 여름님. Good morning.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반갑습니다. 하진님도 오셨군요. Good morning입니다. 출첵 출첵 열심히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Now back to MG Q&A. What'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and that you still do now?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Sunset Morning Groover.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아직도 좋아하는 것은 모닝그루브 듣는 거? 이거 너무 억지스러운데 절대 아니에요. 썸머 누나의 모닝그루브가 시작된 2023년은 오늘보다 어리니까요. So I used to lov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still love it right now. You might sound like this is an exaggeration, but Morning Groove did start back in 2023 and I used to be younger back then. 맞아요. 뭐 어릴 때가 뭐 진짜 뭐 초등학교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어리잖아요. 그쵸? 어제도 어리고 지난주도 내가 어렸고 그런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석하시고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세지라면 더더욱 좋아요. As long as it's a compliment about Morning Groove, I love it. So keep it coming in. 너무 감사합니다. 와, 2023년에 시작했구나. 와, 저는 2023년이 벌써 전생같이 느껴지거든요. 잘 기억도 안 나고, 나 그때 뭐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기도 하고. Like, do you guys remember vividly what happened back in 2023? Like, of course, I do remember launching the program. 와, 그때 TBS 그때만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프로그램도 나름 그때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던 시기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정상적으로 뭔가 회사가 돌아갔었던 것 같기는 해요. Although the programs were really reduced compared to the past, you know, at least, you know, the employees here were getting salaries, they were getting paid, and we had better infrastructure. 아, 그러네. 지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아, 갑자기 또 슬퍼졌어. 아, 진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TBS 다잘될 겁니다. 화이팅! 서비 모닝 그루버. 굿모닝. 저는 웹툰이요라고. Okay, so you used to enjoy watching the webtoon? 어, 그때 웹툰이 만화책이 아니라 웹툰을 즐겨 보셨군요. 하긴 저 중학교 때도 사람들이 웹툰 많이 봤으니까 맞아요. 성인 돼서도 웹툰 그렇게 재밌게 잘 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구니 팀장님 또 소환됐습니다. 누워서 보는 거라면 다 좋아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인 거죠. So what she does is that she would watch, you know, the hot dramas these days only through webtoons because it's faster. Only because it's faster. 그러니까 유행하는 그런 드라마가 웹툰 베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선배님 이거 봤어요? 이러면은 웹툰으로 다 봤어 이미 막 약간 그렇게 엄지손가락이만 다볼수 있으니까 그 효율성을 아마 추구를 하시는 건진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로 웹툰을 보신다. 약간 얘기가 산으로 갔는데 뭐 어쨌든 웹툰 좋아요. Ben Spur responded, regardless of age, as a kid or as a grown up, I consistently liked cartoons and anime. 맞아요. 어렸을 때 만화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쵸? There, I used to be like fixated on that specific channel that only plays cartoon. 그, 니콜로디언? 그거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고, 투니버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못 살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뉴스 틀면은 막, 이거 왜 재미없는 거왜 봐? 이러는데 지금은 제가 맨날 뉴스 보고 있네요. 얘도 나이대별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쵸? I guess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depending on your age. I used to hate my parents for watching the news. 막, I was really just upset when they would just flip the channel and turn on the news. But now I totally get that why they enjoyed watching it. 그래서 그때는 잘안 맞았지만 요즘엔 뉴스가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 어떡해? 세월이 야속해. 체육부장님, 굿모닝. 저는 바닐라 쉐이크요. 밀크쉐이크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어릴 때는 여름에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동안 바닐라 쉐이크 준 곳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래서 기름 넣으러 갈때 항상 데리고 가주셨어요. 전에는 시원한 생수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추억 돋네요. 그래서 추억이 도는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신청해요. 나이에 비해서 철없는 사람 한명 추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I Want You Back 챌린지 요즘 유행하지 않나요? BTS가 최근에 이거 춤 되게 막 까리하게 이렇게 춰가지고 되게 멋있었는데 J-Hope이 춤을 너무 잘 추는 것 같아서 I guess it was J-Hope and Jungkook who were involved in this challenge, I Want You Back Challenge. Take a look at it,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춤추는 것만 봐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But that's interesting, Vanilla Shake. I never heard of this kind of story. Like you would go to the gasoline station to fill out the gas, and they would give you milkshake or vanilla shake? 그런 곳이 있었다고요? 혹시 미국에서 자라셨나요? 우리 체육부장님? 뭔가 미국 바이브인데, 이거? 보통 제 기억으로는 두루마리 휴지 주거나, 뭐, 그쵸? 뭐, 휴지 그냥 주고, 물 주고, 이랬던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바닐라 쉐이크, 왜 혼자만 이런 데 가셨어요? 지금 이런 데 하면 잘될것 같은데? 가뜩이나 기름값도 비싼데, 뭐, 이런 서비스 없나요? 좋아요, 우리 모닝그룹 아들.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어릴 때 내가 참 좋아하던 것, 즐겨하던 음식일 수 있고, 취미일 수도 있고, 사람 등등. 아직도 좋아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if you're watching me at this moment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And since 체육부장님 requested a throwback jam, we're gonna have a listen to NSYNC, I Want You Back.

Jiminy Morning Groover greeted a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What's up? Good morning here on Morning Groove. 신사가 모닝 그루버께서 차분하게 Good morning. 저는 텃밭에서 방울토마토 처진 줄기 줄 묶어주고 풀 뽑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으니 우산 준비도 생각하시길요.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좀 차분하죠? So 신상아 Morning Groover said, I just came out after weeding and typing up the sagging cherry tomato stems in the vegetable garden. There is news of showers today, so please think about preparing an umbrella. 이렇게 또 따뜻한 말씀까지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쵸? 이렇게 또 줄도 묶어주시고 날씨도 좀 여유 있게 체크하셨고요. 요즘에 예보가 자꾸 틀려가지고 Because I've been mentioning a couple of times that we were expecting showers on our weather update. And by the time it's afternoon, like, I didn't see a drop of rain, at least in the place where I was at. So I was like, oh my gosh, I just gave fake news. 뭐 이러면서 이게 너무 빗나가니까 최대한 저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날씨 알려드리고 싶은데 가끔씩은 이렇게 빗나가요. But... You know, it's always better off, you're always better off being prepared than not being prepared, right? Even though there's no rain, at least if you have prepared, you know, someday you might face the unexpected showers and you'll be ready. So that counts, right? Okay? Okay, back to our MG Q&A. 우리 토토님께서 저는 초코과자요. 초코.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고 보니까 감자 과자도 여전히 좋아하네요. So they're talking about the snacks that they used to love when they were a kid and they still love it so much. 맞아요. 어릴 때 취향이랑 이제 성인 될 때 그 취향을 똑같이 고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꽃갈 과자 있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제일 좋아합니다. 최애 과자예요. 이렇게 안 바뀌는 내가 좋아하는 최애 과자 하나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펭귄킬러 모닝 그루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노안으로 잘 안 보여서 그것도 쉽지 않네요. I have loved assembling plastic models since I was young and I still love it now. However, because of my eyesight these days, I can't see well, so even this isn't easy.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그대로 나는 좀 여전히 즐겨하고 재밌어하고 이래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피곤한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또 내 추억도 이제 생각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내 시간 보내는 거죠. 김스팸 모닝그루버, 저는 어릴 때 조립블럭을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좋아합니다. 에펠탑이나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적인 건축물 모형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전에 출장 때 코펜하겐 공항을 거쳐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면세점에서 마주했던 그 블럭 본국 위엄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설렌답니다. So I have loved Letting, I believe, since I was a child, and I still love it now.

I really like models of world famous buildings such as the Eiffel Tower or the Opera House. I happened to pass through the Copenhagen airport during a business trip in the past, and my heart still flutters when I think of those Letang's home country that I encountered at the duty-free shop back then. 어느 정도 하셨네, 이 레땡 조립 블럭을. 이게 뭐 에펠탑, 오페라하우스 뭐 이렇게 테마별로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거 조립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쵸? 하나하나 하고 온 종일 걸리기도 하고 이거 아이가 특히 사달라 그러면 아빠의 작품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뭐 오빠 때문에도 그렇고 레땡 가지고 노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게 한번 하고 땡 하는 거여가지고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주기적으로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you don't play around with it consistently. All you do is try to, you know, build up the blocks and you finally, you know, finish and then you're done, right? What else do you do with it?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뭐 뭔가 관찰? Take selfie? 그래서 좀, 아까울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 그러면은 완성하고 또 다음 거또 사고, 새로 나면 또 사고, 아주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렸을 때 오빠가 만든 거 제가 부신 적 있는데, 일부러는 아니고요. I'm not spoiled that much. 좀그 정도로 이제 뭔가, 나쁜 어린이는 아니었고요. 자다가 제가 잠꼬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부셔버려가지고, 미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Anyways, we have a song request.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 Good morning. 저는 어젯밤에 일하는데 에어컨이 고장나서 좀 더웠네요. 아이고, 퇴근하고 수리하러 가는 길에 모닝그룹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흐린 날씨에는 영국 감성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신청합니다. Oh my god, the air conditioner broke and I've been mentioning how cool it is during the night time. 아, 진짜 제가 막 저녁엔 선선하다 그랬는데 에어컨 고장난 사연이 있으셨군요. 요즘 고치려고 그러면은 막 웨이팅 길고 이런 거 아니겠죠? 또 피크 타임이라고? 하루빨리 에어컨 잘 고치셔가지고 좀 선선하게 계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조금 모닝 그룹으로 너무 감사해요. Morning Groovers,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still love and also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growing up as a kid.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서 아직도 좋아하는 것.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조금 모닝 그룹 song request. This is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Hello and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You'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your daily Kickstarter Morning Groove, and I am Summer. Thank you so much for starting your day with us. You can catch us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by tuning in to 101.3 throughout the capital region. And also,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request a song, do that by sending us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 있었죠. 어릴 때 좋아하던 것 중에 여전히 좋아하는 것. What is something that you loved as a kid that you still love today? So that was our topic. So if you have any idea about this, do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messages.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We have more answers, so I'm going to introduce them. Benny Morning Groover responded, probably that would have to be old video games that is available to play, and I guess many people wanted to play nostalgic ones in the video game land. I know, right? I used to love enjoying the play something something, play stay dang dang dang with my brother when growing up as a kid, until when I was in elementary, or actually middle school, actually. And I sometimes think about it, oh, like one day I would want to play that game again, but I just never got the chance to. But I think I would enjoy a lot if I get another chance to play that game again. Although I don't enjoy it these days, it's very nostalgic, as mentioned by Benny, right? Ken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Oh my god, like so many answers that's related to games today. 89년도인가 TV에 연결하는 패밀리 게임기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때부터 쭉 좋아하고 있어요. 그 당시 게임기가 9.9만 원이었는데 그거 사오셨다고 아버지께서 등짝을 맞으셨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it's quite pricey considering how many times have passed. 그 당시에 뭐 10만 원 정도 되는 거면은 비쌌네요. 예, 등짝 맞으실만 하신 거 아닌가? 이 큰 돈을 공부에 책 사는 것도 아니고 게임에 놨어! 이러면서 혼나셨어요? 근데 어떡해요. 지금까지 좋아하실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덕분에 게임 재밌게 한 거죠, 뭐. 그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요. We have another message from Coco Morning Groover. 1년의 절반이 후딱 지나갔네요. 아, 맞네요. 진짜 이제 7월이고 7, 8, 9, 10, 11, 12 이제 딱 절반 남았고 연말을 또 우리가 이제 연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Yeah. We have to get ready to mention 2027 in a couple of months, actually. How creepy is that? 어쨌든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상쾌한 아침을 모닝그룹으로 여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TBS 제작진과 모닝그룹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하반기도 화이팅 합시다요. 런치송 프로젝트의 바람만 봐도 좋아요. Featuring 손태진 신청해 봅니다. 바람만 봐도 좋은 모닝그룹. 듣기만 해도 좋은 모닝그룹. 아, 맞아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만 바라봐 주시고 예쁘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저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모닝그룹 파이팅, TBS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난 행복해질 거야. 이거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들 오늘도 외쳐 외쳐 많이 많이 외쳐주시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our segment Remake Rewind. 오늘은 또 Remake Rewind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음악 감상하실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I'm gonna be back after listening to Coco Morning Groover's song request, Launch Song Project featuring 손태진, 바라만 봐도 좋아요.

Shall we move back in time? 오늘도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자유롭게 느낌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obviously a remake version or a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feel free to let me know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towards the musician, your feelings about their songs, and so on.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music. 그래서 음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교양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So yeah, do let me know the original musician. Today, we are going to play a song called Even If. Julian Lerner의 Even If라는 노래 들어볼 건데요. You know, it might not sound so familiar to you if you listen to the song title or the musician. 좀 생소할 순 있는데 듣다 보면 어? 이거? 아이고 그 노래잖아. 그 가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그냥 눈딱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딱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답이 떠오를 거예요. Julian Lerner의 Even If가 샘플된 곡이에요. 우리 가요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의 노래를 샘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곡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obviously Julian Lerner's Even If is going to be a sampled version. It actually sampled a Korean song. 여러분 요즘에는 외국에서 한국 노래 샘플하는 게 유행이에요. 꽤나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원곡자의 노래를 샘플링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bviously, I'm going to provide you that lovely, kind hint. 여러분들에게 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get ready for it. 힌트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서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길까? 우산 챙기지 말까? 이런 결정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죠. 그죠, 그죠? So you probably listen to this before deciding whether to bring an umbrella or not. You know, you want to check on weather. Like, what do you look at, 여러분들? 뭔가, 아, 오늘 좀 덥나? 이런 거 확인할 때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들? 때때로는 좀 틀리기도 한데 또 맞으면 또 좋으니까. 자주 안 틀렸으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하루 시작할 때 준비하게끔 하는 거 어디 놀러 갈 때도 꼭 이거를 확인하잖아요. So when you go on a vacation, it's so important for you to check this, right? 여러분들, 아 내가 모처럼 휴가를 썼는데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데, 어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하면서 확인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곡자예요. Alright, morning givers, I gave you my hint. 문자번호 #1013으로 Julian Lerner의 Even If 어떤 곡을 샘플링했는지 그 원곡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lian Lerner의 Even If 원곡자는 누굴까요? Let's take a listen.

That was Julian Lerner, Even If. The key melody was this. You can stay by my side, you can leave me now, even if I lose everything. 여러분들 진짜 친숙한 멜로디 아니에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약간 좀 신나는 바이브로 들어봤었는데 That was obviously a sampled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from Korea. 우리 한국의 가요 중에 유명한 가요 중에서 샘플링을 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Okay. I'm gonna read your messages. 여러분들이 많이 또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볼게요. 코코모닝 그룹어. 날씨 챙겨주는 건 내 무릎의 관절? 여기저기 쑤시면 틀림없이 비우던데 라고 이렇게 또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예, 땡이에요. But that was a very cute one.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조금모닝 그룹어. 또 정답은 제 무릎입니다. 비가 올 예정이라는 건 제 무릎이 기가 막히게 알려준답니다. So my knees get sore if it's about to rain. So the answer is my knees. 아 진짜 이렇게 진짜 느껴진다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는데 그게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무릎 중요합니다. 무릎 아프시고 이럴 때 막 계단 오르내리락 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무릎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기상청이라고 해주셨고 We're getting close to the answer, I guess, morning groovers. Like Kim said,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일기예보에 인형의 꿈.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소름 돋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누군가가 있대요. 인형의 꿈 땡입니다. But you're very close to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over. 앗, 이 곡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으악!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 아, 진짜요? 정답을 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99% 해주시고, 어렵다고요? 우리 선세모닝 그룹 쫄깃쫄깃 하시네요. GOD 팬이신 5532 모닝 그룹 also sent in. 와, 이거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요. 원곡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장르도 다르네요. So, Loveholic, you think they are the original singer? Okay, okay, I see you. 우리 얼짱님께서 정말 썸머피디님만 믿고 들었더니 익숙한 멜로디가 크크 정답은 일기예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 told you. Just trust me and you would be familiar with that melody. 5493모닝 그룹 와 닭살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의 멜로디가 들려오면서 왕닭살이 돋았습니다. 왕닭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Like a huge bump? 잠시 백수가 되어서 모닝그루버를 통으로 듣고 문자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일시적인 백수가 되셨구나. 어떤 도전하고 계신가 봐요. Whatever you are pursuing, I am rooting for you. 파이팅입니다. 5494 모닝 그룹어. 정답까지 파이팅 넘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81 모닝 그룹어 셋.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Even If라는 노래로 리메이크 된 줄 몰랐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모르셨죠 모르셨죠? 아,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You know,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you guys to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not quite aware about, it feels good. It feels like I've introduced something very new to you. 어쨌든 정답은 일기예보가 맞습니다. So 일기예보 i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song that you just listened to, Even If. 그대만 있다면 나나나 내 곁에

이거랑 가사가 거의 멜로디가 똑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비트를 넣었을 뿐다 똑같습니다. 원곡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So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whole remake or sampling process. Okay, so the answer was 그대만 있다면 by 일기예보. Obviously, a very popular throwback jam here in Korea, released back in 1999. 그대만 있다면 became one of the signature songs of the duo 일기예보. 일기예보의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이잖아요. 히트곡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song has been covered by numerous musicians over the years, actually, making it one of the most enduring Korean ballads of the late 1990s. 또이 노래가 러브홀릭과 너드 커넥션이 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뭐 러브홀릭이 정답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For example, like 5532 Morning Groover said, 오, 저는 드라마인가? 어디에서 여자 목소리로 애절하게 부른 곡이 더 기억에 남아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you are referring to Loveholic because you remember the song sung by a female musician, right? 그대만 있어야 해요. 막 이렇게 소프트하게 부르잖아.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저도 러브홀릭 버전으로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너드 커넥션 버전도 되게 좋아요. 너드 커넥션이 이 커버를 또 본인만의 그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스타일로 커버를 했는데 좀 좋더라고요. So there are obviously different type of versions of this song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Julian Lerner, even if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Julian Lerner is an American actor and singer. He released this song, even if in May, which was not so long ago actually, this year, 2026, as an English language remake of 일기예보's hit, 그대만 있다면. And while keeping the song's original melody and emotional core, Lerner kind of reimagined it with a contemporary pop ballad sound for a global audience. And interesting fact, Julian Lerner is actually best known as an actor, appearing in projects such as Yesterday and Zombies 4, making this remake kind of a notable crossover between his acting and also his music careers. 그래서 이 줄리안 러너는 연기자인데 요즘에는 사실 그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했다가 노래하고 싶으면은 또 능력이 되면 노래도 하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조도 사실 그 DJ O Joe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분도 사실은 연기하는 사람인데 히트곡도 많이 내고 요즘엔 세상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연기만 바라보고 연기만 할 거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멀티테이너가 요즘엔 대세인 것 같습니다. But anyway. I went a little off topic, but that was the song that I wanted to introduce you guys today. Julian Lerner If. 이것은 일기예보의 그대만 있다면을 샘플링한 곡입니다. Alright, 평양냉면님께서 Summoning 그대만 있다면은 일기예보 원곡이 너무 좋아요. So obviously 평양냉면, it seems like they are the fan of the original song. 그리고 김서연 모닝그룹께서 어제 처음 라디오 듣고 재미있어서 유튜브로 찾아서 구독 알림까지 눌렀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김서연 모닝그룹.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니까 더 재밌죠? 앞으로 자주 찾아주세요. 그리고 닉네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 김서현, 김서연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써니라고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 신청하시면 잘 기억해뒀다가 불러드릴게요. Welcome to the program, our new morning groover.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Shall we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ng? 여러분들 원곡 한번 들어보시죠.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is Wednesday, the first day of July. Good morning to you all.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Summer-like heat continues today, with inland areas expected to see temperatures rise above 30 degrees Celsius once again. Later today, the capital region and Gangwon could see scattered showers accompanied by gusty winds, thunder, and lightning.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develop from the afternoon into the evening, mainly across northern par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inland areas of central and northern Gangwon. Rainfall totals from these showers are expected to range from 5 to 40 millimeters. Even if you don't see rain, you will want to be careful outdoors today. Both the UV index and ozone levels are expected to be high during the daytime, so it's a good idea to limit prolonged sun exposure and stay well protected if you'll be outside.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reach 33 degrees Celsius in Seoul, 25 degrees Celsius in Gangneung, 32 degrees Celsius in Daejeon, 30 degrees Celsius in Jeonju, and 25 degrees Celsius in Busa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5.8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Our new morning groover, Kim Seo-yeon, morning groover says, 놀래라. 감사합니다. 써니 닉네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김서연 모닝그룹버 오늘부터 써니라고 제가 또 호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써니 모닝그룹버 자주 봬요. Because it's a sunny morning. It's gonna be sunny morning every single day with you morning groovers. Since you guys always brighten my day. Oh my gosh. Can I be this happy every morning? 여러분,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너무 행복해서 이거 진짜요? 이렇게 행복해 되나? 이런 생각 가끔씩 해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 실컷 나눠보도록 해요. 어릴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So,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used to love when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love till today?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Dragon Dog, 우리 용덕 모닝그룹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체육 시간에 테니스를 처음 접했는데 첫 직장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2000년부터 26년째 테니스와 동거 중입니다. Wow, so you started playing the tennis when you were in freshman in college. And when you first started your job, they had this tennis court in your company or near your company. And you've been doing it since 2000. And you've been doing it for 26 years. 그럼 뭐 테니스계의 마스터이신가요? 안 보고도 치시겠네요. 그 정도면은 그쵸? 막 공이 뭐 여기서 날라오든 저기서 날라오든 뭐 백핸드, 언더핸드, 막 하이핸드 막 이러면서 내가 못 치는 공은 없다. 난 드래곤덕 이러면서 따다다당 막 이렇게 빰빰빰빰 이렇게 비장한 음악과 함께 치시는 것 같은데 야 이러면 이 정도면 강습해도 되겠어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든 꾸준히 한

10년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So if you kind of immerse yourself on something for at least 10 years, you can totally become a master in that area. And imagine, Dragon Duck has been playing tennis for 26 years. Ooh, 어떤 마스터가 되셨을지. 테니스의 어떤 마스터 우리 드래곤 용동님으로 제가 기억해 두고 있겠습니다.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은 저는 자연 속에서 노는 거예요.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이면 친구들과 개울에서 멱 감고 물고기 잡고 거머리 잡고 산에서 칡해 먹고 겨울이면은 비료 푸대 깔고 눈썰매 타면서 놀았는데 지금은 초록초록한 나무들 보면서 걷는 거 좋아해서 산 근처로 이사 왔어요. 자전거 탄 풍경에 봄을 듣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enjoying the nature, you've been loving it since growing up as a kid, and you still do because you would just play around in nature with your friends. You would do all sorts of different activities, and you still love enjoying the nature, so which is why you moved to a place near those green areas. 초록초록한 거 보면 그 힐링되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이 좀 나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know, we are surrounded by this concrete jungle. If you are surrounded by concrete jungle, sometimes it's good to look at those green colors, tall trees. It just makes you feel good. 뭔가 그 제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갔을 때 정말 우거진 그숲 휴양림에 들어갔는데 조용하고 냄새도 너무 좋고 막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다 생각도 안 나고 진짜 머리가 딱 비워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데를 가야 평소에 안 하던 생각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프로그램 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아이디어들도 새롭게 좀 떠오르고 그런 게 있어요. You know? So being in those isolated natural areas, it makes you think about the things that you don't really get to think about. You know, during your daily life, because you're always caught up so busy doing your work and everything. 그래서 자연이 이래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 받고 있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중에서 여전히 좋아하는 것. We're gonna now have a listen to a song requested by Happy Life Morning Groover. This is 애자탄풍, 보물.

That was Jeju Sonyeon with 2분단 셋째 줄. I hope all is well outside the studio. Seems like they're really busy outside. 밖에서 막 이종규 팀장님 막 날라오셔가지고 윤 감독님이랑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데 저희 방송 정상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괜찮은 거죠? I think they're really busy outside the studio trying to figure something out. 아까도 박원희 팀장님께서 토크백으로 굉장히 다급하게 노래 더 붙일게!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속히 뭔가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Okay,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문자 좀더 읽어볼게요. Wonder how Morning Groover responded regarding MG Q&A question.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라디오입니다. 초딩 때 장근서님이 진행한 라디오 친구 따라서 처음 들은 이후로 성인까지 이렇게 계속 좋아하고 있네요. 썸머피디님 무한 응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it's obviously radio. I started to listen to 장근석's radio program with my friend, and I'm still loving it. 그러게요. 제가 라디오 얘기를 안 했네. 저도 라디오 어릴 때부터 즐겨 듣고 지금도 라디오 좋아하고 라디오쟁이잖아요. 완전 라디오 쪽에서 일하고 있고. Why didn't I come up with radio? Oh my gosh. This is something that I've been doing and loving consistently. 제가 이렇게까지 오래 좋아한 건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어렸을 때 라디오

라디오를 처음 즐겨드린 게 볼륨을 높여였어요. 유인나 씨가 했을 때였는데, 그때 진짜 맨날 보내고 사연 보내서 막 선물도 받고, 진짜 매일매일 들었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K본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그 유인나 볼륨을 높여를 제작한 담당 PD님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사람 인생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So, I used to be a huge fan of this radio program, and I ended up working with the producer who actually produced that program. 이렇게 또 인생을 참 모르는 일이라서, 그런 경험 자체도 되게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고, 또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그렇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종 들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선배님 잘 계시죠? 0421 우리 민준 리나만 모셨네요. 웰컴 웰컴. 라이브 너무 기대했는데 정작 문자 참여를 못하고 있었어요. 유유 급하게 정차하고 보내요. 어제 아침부터 정말 기다렸거든요 라고 허겁지겁 이렇게 오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오늘 문자 출석 체크 성공하셨네요. I'm loving to receive these kind of messages that you have been actually expecting the live version of Morning Groove and waiting for that moment to participate by sending in your messages. 여러분들 진짜 어쩌면 이렇게 또 스윗하고 러블리 하신 거예요, 도대체. 민준 리나만 항상 잘 듣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문자 보내지 마세요. 특히 운전할 때요, 그쵸?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아이들 학교는 잘 데려다 주신 거죠? 학교 잘 갔고요. 이제는 뭐 하실 건가요? 약간의 프리타임이 조금 있으실까요?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들은 바쁘죠, 그죠? Moms are busy these days. Anyways,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오늘 좀 재밌었어요. 뭐 항상 재밌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보기, 다시 듣기 TBS EFM 모닝 그루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So you can always re-listen to our past episode and even re-watch our past episodes of Morning Groove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 which is called TBS EFM Morning Groove. 제가 그저께 거를 바빠가지고 못 올렸는데 한꺼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썸네일까지 예쁘게 만들어가지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Morning Groovers, I will be back to you guys for another live session this coming Friday. 또 매주 월수금 생방송 하니까 금요일날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알차게 또 더위 조심하시고요. Morning Groovers, watch out for that heat. It's hot during the daytime. 근데 또 아까 속보 보니까 뭐 장마가 이제 곧올 거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일기예보 꼬박꼬박 보시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We also have our Instagram account, so if you are interested,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가끔 제가 쇼츠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Thomas Rhett, Die a Happy Man. This has been Summer Lee. I hope you guys have a wonderful,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0: The time is 2 a.m.
1: This is a rerun of 1012, 1013.

on coffee these days. 아주 쉽죠. 아주 쉽게 오늘 난이도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실 경우는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라디오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공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Hooked On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간 노래도 꽤 있습니다. 그런 노래 하나 찾았는데요. This is by Carmen Sparks. The song is Hooked On Your Love.

2905 함대 EQ 영어 시간이고요. Today's expression is you've been kind of hooked on 뭔가에 빠지다. It could be something positive or something something bad, negative. If it is a guilty pleasure, so it is good and bad.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밝히고 싶진 않지만 이거에 빠져 있다. It's certain guilty pleasure that you've been hooked onto lately. Let us know about that. 1231님께서는 영어 표현 하나 얻어가는 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one day, this is one of the weekdays that we can walk away learning one expression. After listening to a broadcast. 저 라디오 방송도 듣고 재밌는 방송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영어 표현 하나씩 얻어가는 날 좀 뭔가 이 표현이 재밌고 마음에 드네요. 뭔가 얻어간다. 이제 공짜로 이렇게 뿌듯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 TV 홈쇼핑 같은 느낌도 들고요. So 영어 표현 하나 얻어가는 날 Humpday 2905입니다. So be hooked on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요. Please use the expression be hooked on. 막 이렇게 한참 EQ 영어 막 선전하는데 hooked on이라고 안 보내고 그냥 결국에 또 한국말로 보내는 분들도 물론 계신데 it's okay, right? But if you don't feel like it, but try to use the expression be hooked on. I guess, you know, in a romantic situation, you know, we use that term a lot. 뭔가 이 hooked on your love라는 곡이었잖아요. 방금 들은 곡도, right? And 한국말로는 그냥 코가 끼었다 라고 이렇게 코 끼었다 라고 하잖아요. I guess 그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Hooked on and 코가 끼었다. 두 언어에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So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너에게 또 뭐 코 끼었다. 너에게 반했다. No brain입니다. 넌 내게 반했어.

No brain, 넌 내게 반했어 였습니다. So today's expression, be hooked on something. What are you hooked on these days? Let me ask you that question. And apparently it is raining down in Busan. 저희 쿨피스님, 또 제니님, 또 상미님. 남쪽 도시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가 온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Korea is such a big country that we such have such a diverse weather. 참, 와, 이 변화무쌍한 날씨. 그죠? 한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는데요. Loveholic입니다. Rainy Day.

area and Gangwon-do. Meanwhile, heat advisories remain in effect for the capital region and inland Gangwon. Daytime highs will reach around 33 degrees in Seoul and Chuncheon, 31 in Daejeon, and much cooler down south with 26 in Gwangju and 23 in Busan. The rain is expected to ease tomorrow, but another round will begin on Friday in Jeju before spreading into the southern and Chungcheong regions over the weekend. 벌써 이제 제주도를 비롯한 남쪽 지방에서는 이 장마 시즌이 시작됐다는 그런 예보입니다. 서울은 아직입니다. 하지만 서울도 약간의 비가 내릴 예정이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o, Hump Day 2905, Hump Day EQ 영어, 우리 Hooked On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이 취향이나 요즘의 어떤 그 obsession에 대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Our kitty names are using this expression to talk about their latest obsession. 6629님 문자로 주셨는데 새싹이시네요. 새싹 감사드립니다. 새싹 리스너 6629님 says, I'm hooked on drinking latte with salt for breakfast. Latte with salt. You're talking about the cafe latte. 카페 라떼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With salt for breakfast. Now that's new. 한 번도 못 들어본 건데요. 라떼에 소금을 넣어서 드신다. 맛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겠죠. Right? I'm sure that you know it tastes good. 뭔가 소금이 맞아요. 그런 뭔가를 약간의 소금이 음식을 상당히 맛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콩국수에 조금 소금을 추가하면 되게 맛있잖아요. 그죠? If you add a bit of salt to a soybean noodle, right? It tastes so much better in some cases. Not all cases, right? Some cases. 그런 것과 비슷한 이치인가요? 감사드립니다. You are exactly correct with your expression. You are hooked on drinking. You use the ing form. Great. 잘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6629님. 좋습니다. Let's get to a song and then be back with more expression sentences used by our cutie names. One of our rerun listeners, 저희 제방 rerun 청취자분들께서 우리도 신청곡을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 채팅방에 신청곡을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이제 생방으로 듣고 계시지 못하지만 6시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겠죠. 그래서 신청곡 하나 드릴까 합니다. 리런 청취자님이신 니니즈님께서 신청곡 남겨주신 거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입니다. 신호등.

이무진 신호등이었습니다. Which was a request from our rerun listener, Dini's님. Rerun listener라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죠? I know there are many rerun listeners because, you know, our morning show, 10 to noon is work hour for a lot of people if you have a 9 to 6 job. 그래서 아무래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시간에 듣기는 조금 힘드시고 But our rerun 6 to 8 is an ideal time to listen to while, you know, commuting, while going home. 그죠? 그런 의미에서 rerun 청취자분들도 신청곡을 실시간으로는 못 보내주시겠지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항상 문자 체크하거든요. I always check the text messages for rerun time as well. 그래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리런 신청곡 예약 방법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리런 청취자님들. I love the way people reserve a song request for the rerun, from the rerun listeners. Great idea, yes. So, shout out to all the rerun listeners. 혹시 새벽에 듣고 계신 저희 rerun 청취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새벽 거기 문자 보드에도 남겨주세요. 새벽 거는 제가 항상 체크를 할 수는 없지만요. 쿨피스님께서는 누가 봐도 저는 아무래도 hooked on all radio shows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Yes, I think you know people say like 10 years ago, you know, radio is gonna be extinct. In 5 years,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화려한 동영상이 있고 하는데 누가 라디오를 듣겠나라는 생각을 그런 말들 많이 하셨습니다. We used to say that for five years ago, right? But you know what? Radio survives because audio entertainment is, you know, it has its very unique value. I think in the midst of this, you know. Such an abundance of entertainment choices that we have, 그죠? 많은 이 엔터테인먼트 어떤 소스 중에서도 오디오 엔터테인먼트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들을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 So I guess hopefully TBS EFM and the TBS will be here for a long time. 보글님께서는 I'm hooked on watching the World Cup matches these days. 아하. I'm hooked on watching the World Cup matches these days. 요즘에 월드컵에 빠져 있다. 큐티님들 후반전 잘 풀리시라고 사이다 같은 거 신청합니다. I'm requesting this song to help the listeners to have a brilliant second half of the year 2026. 저는 7월이 되면 항상 이 음악으로 시작한다고 그래야 잘 되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So whenever July comes around, I always start with this song. Somehow it just feels like the things will go better that way.

Fantasy라는 곡인데요. Earth, Wind and Fire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second half를 응원합니다. Cheering for the second half of 2026 for our listeners. This is Earth, Wind and Fire, Fantasy.

couple of songs, Earth, Wind and Fire, Fantasy, request by 보글님 and the Eric Benet's version of 정말 사랑했을까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I guess if you're still watching soccer after the Korea's exit from the World Cup, that means that you're a true fan of football, 그죠? 월드컵 이제 한국 팀이 안 해도 이렇게 재밌게 보시는 걸 보면은 정말 진정한 축구 팬이신 것 같습니다. 베스킨님도 using today's EQ 영어

expression said, cuties can't help but get hooked on EQPD's charm. 아, 저에 대한 거는 이제, 이제 하지 말란 말씀 드렸었는데요. 아, 저에 대한 게 아니었군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거였군요. So I left a little room for, I don't know. Praising EQ. 저에 대한 칭찬의 약간의 공백 기간, 공백을 제가, 여백을 남겨놨었군요. 죄송합니다. 베스킨님, 감사드리고요. 독더미님도, I am completely hooked on my 5-month-old puppy these days. The way this fluffy little angel hops like a rabbit and trots around on those cute short legs. Honestly, just watching the back view is enough to melt my heart. 와, 이 아이 이, 때문에 강아지 때문에 정말 애 빠지셨다고 하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하빈이에게 빠지셨다고요. 이해합니다. 이 뒷모습을 보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I always love watching the back view of my kittens too. 뭐가 그렇게 귀운 이렇게 귀여운지 참 이해합니다. 신청곡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훅송이라고 생각하시는 훅송. 맞아요. 후크송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뭔가 한번 들으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훅송이죠. So one of the hook songs, best hook songs that Dok Dominim thinks of among Korean songs is this song. 훅송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죠. 홍서범입니다. 김삿갓.

Let's go. This is 102, 103, producer DJ EQ right here with you. On air until noon on 101.3 megahertz. If you missed it live, reruns tonight at 6 and again tomorrow morning at 2 a.m. Our live stream is available on YouTube as Boina Radio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we are right here. 채팅으로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 1013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13,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됩니다. So, getting back into our topic, EQ 영어, 험데 EQ 영어 topic, expression today, be hooked on. 근데 계속하기 전에, 공부 좀 하기 전에 조금 쉴게요. 한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I want to get to this message sent in by one of our rerun listeners. As I said, I always check for messages sent in by our rerun listeners because, messages are usually, received in the morning. 보통 이제 생방 시간에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신청곡 해주시고 이렇게 사연을 소개해 주시는데 I tried to check the messages sent in by our rerun listeners. 근데 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yesterday, if you tuned in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gap period in our lives.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공백기를 걷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this listener, 5202님, 5202, one of our listeners that sent in this message, really, I wanted to introduce to today.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지금이 공백기예요. 7개월 가까이 면접을 30개는 본 것 같네요. 지금도 면접을 보고 돌아가는 길인데 저 빼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제 인생의 꽃은 언제 필까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It just really broke my heart reading this message. So I wanted to kind of, you know, respond as best as I can. 근데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힘을 드려야 될지 응원을 드려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So 5202님 sent in this message yesterday during the rerun broadcast says, I'm in a season of waiting right now. I'm in a season of, you know, taking a break. It's been almost 7 months and I've gone to around 30 job interviews and I just finished another one today and I'm on my way home. And somehow everyone around me looks happy except me. I can't help but wonder when will my life finally bloom.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So again, I was kind of lost for words because, you know, I couldn't really, you know, find a way to, you know, cheer our listener. What I can say is that please hang in there and never give up, you know. I know it's easier said than done, but we are here for you. 하지만 정말 맞는 그런 직업, 그런 job, 5202님께 완벽한 어떤 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벽한 그런 fit을 찾으시려고 이렇게 오래 고생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준비했는데요. 밀레이의 Built to Last라는 곡인데 it's a love song, right? But it talks about this feeling when this person found someone who he felt was perfect. 그래서 뭔가 완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느끼는 환열? 이런 기쁨 같은 거 있죠. 환희와 기쁨. 그런 느낌이 딱 느껴지는 노래인데 뭔가 built to last. 이제 나는 완전 오래 갈 것 같아 이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곡이 생각났습니다. Hopefully this can cheer you up, 5202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밀레이입니다. Built to last.

Millet, Built to Last였습니다. Dedicated to our listener 5205님이십니다. 와, 이 응원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쿨피스님, for our listeners,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저는 35번 면접 봤어요. You know,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I've had a total of 35 interviews. 와, 35번 면접 본 것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베스키님께서 어딘가에서 고군분투하실 5205님 화이팅입니다. 5205님 fighting and you know somewhere out there and we send our you know fighting to you. 스카프트르 낙타님 5205님 잘 되실 겁니다. 속히 그날이 오기를 응원합니다. 독더미님도 시간은 흐를 거고 지금의 고민과 노력이 5205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0701님도 5205님의 지금의 고민을 돌아보면 웃을 수 있는 날이 금방 오기를 기원합니다. Yes, I think hopefully you will look back in 5 or 10 years and smile thinking about this time and 그렇게 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5205님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저도 좀 당황했는데요. Let me get to this message. 헤일리님께서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받고 싶은 중학생 마인드로 신청곡합니다. Today is my birthday, 헤일리님 says. I want to be congratulated. And 오늘 계획은 혼자 있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귀가해서 가족들이 귀가할 때까지 새로 산 소파에 누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떠들썩한 축하를 받으며 저녁 외식한다. So I'm gonna go home and lie on my brand new sofa with air conditioner blasting and absolutely do nothing. And come dinner time, I will go out for a dinner with a loud celebration with my beloved family. 좋습니다. Sounds like a fantastic plan.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And in terms of today's expression, 오늘 또 이렇게 공부까지 해주셨네요. I've been totally hooked on swimming lately, and I swim 6 days a week. Wow, that is a total full on being hooked. 정말 제대로 이렇게 hooked on 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에일리님 오늘 행복한 생일 되시고요. Happy birthday to you, and 신청곡 함께 띄워드립니다. This is Jason Mraz, You and I Both.

You and I both였습니다. 헤일린님의 Happy Birthday 신청곡이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I believe 제가 몇 회 생신인 걸 알 수 없으니까 그죠. Let's just assume that it is your 30th 생신. Happy 30th, 헤일리님 감사드립니다. 마음대로. 3998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regarding this earlier text that I introduced from our rerun listeners, 아까 5205님 사연, 구직 중이시라는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3998님 says, 사연자분의 날은 옵니다. 와,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3998님 says,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나시기를 진심 가득 담아 응원합니다. Your day will come. I truly believe that. I'm cheering you on with all my heart, hoping you bloom beautifully like a flower in full blossom. 저도 슬럼프에 가정사까지 겹쳐서 힘들지만 그럭저럭 견디는 중입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길요. 늦게 와서 여기부터 듣네요. 반갑습니다. I'm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 myself, dealing with a slump and some family issues, but I'm hanging in there and one day at a time. And please take good care of your health as well. 그렇군요. 와, 이렇게 또 따뜻한 메시지. From one 청취자님 to another 청취자님. What a beautiful community and you know, the flow of thoughts. I just I'm so impressed with. 저도 사연자님의 그 말씀 듣고 너무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다 같이 또 이렇게 응원을 주시니까 제 마음도 함께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It feels like I'm, you know, feeling better and, you know, I'm getting all this, you know, cheering from my listeners as well. 3998님도 좀 뜸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I thought you hadn't really seen your messages for a while. I guess you were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We want to cheer you on as well.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3998님. 감사드립니다. So let's get back into our studying mode, I guess. You know, a couple of more messages, you know, dealing with this expression hooked on. 스카프드루님께서는 I've been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of chip that I can purchase from this

C, wholesale place. 그렇군요. I always hesitate buying it because the quantity is so huge, but nothing else can match this taste. The Korean ones taste too different and I can't go back. 그렇군요. I totally agree, right? So,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of chip, but if you go to that certain, wholesale place, you have to buy in bulk, right? 그래서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주저하셨다고요. 제니님께서도 I'm going to be completely hooked on this soundtrack for this movie, The Devil Wears Prada. 이 프라다 입는다 2,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영화 오프닝 곡부터 너무 빠져버려서 빠질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신청곡 다 틀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후바스탱크의 곡 듣겠습니다. The Reason.

The Reason, 스카프드루 낙타님의 신청곡이었고요. Who is totally hooked on this certain brand that I can't really mention on air, a chip.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소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Try to avoid all these brand names in your messages. 3998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튜닝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3998님 says, I'm hooked on writing and reading web novels these days. 작가 데뷔하려고 공부 중인데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와우. 요즘에 이렇게 글쓰기에 굉장히 빠져 있으시다고. And reading web novels. 그렇군요. 웹소설 읽는데 굉장히 빠져 계시다고. But he's trying to, he or she is trying to debut as a writer. So in the preparation for it, and it's not easy. 그렇군요. 굉장히 응원할 일이 너무 많네요. There could be never enough cheering for all the cutie names. 정말 두 시간 내내 응원해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진짜 응원합니다. 이렇게 데뷔하려고 공부 중이시라는데 쉽진 않겠죠. 모든 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 과정마저 훌륭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베니님 같은 경우도 I'm completely hooked on new music releases and the 역주행, especially K-pop release. I think, yeah, 역주행 is another trend. It is definitely a very, I don't know, profound trend that our, you know, artists and singers are looking back at the old songs and, you know, bring them back to life these days. And 메시지 하나 더 소개하면요. 앤디 마이크님께서 오늘 노래 대회 나가신다고 노래 연습 중이라고 하는데 가사가 안 외워진다라고 이렇게. 아 그렇군요. 가사가 참 중요한데 그죠. 가사를 꼭 외워야 되거든요. You have to really remember the lyrics, you know, if you look at the lyrics in, you know, papers, 약간 그 뮤직 스탠드 앞에 놓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And Andy Mike 님 says he has to actually hold his baby while singing. 아이까지 안고 노래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wow, that is not easy thing to do. 정말 아이를 안고 노래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화이팅 하시고요. 결과가 어떻건 간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곡을 부르신다고 하는데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Stevie Wonder입니다. Isn't she lovely?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So let's get into it. 오늘 참 많은 메시지와 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I'm very impressed and I feel very happy, but very, sort of I felt like I ran out of gas. 하지만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다시 주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thing called Talkbox. Talkbox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 can't really say it's an instrument.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Talkbox라는 약간 조그만 이런 이펙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So 그게 뭐냐면요. 실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이 톡박스에 연결하고 이 톡박스에 이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그 튜브가 연주자의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그 튜브를 물고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그런 거죠. So talkbox is a device that sends the sound of an instrument, right, to a performer's mouth through a tub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와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자의 입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간 이 디바이스가 톡박스라는 것인데요. 아마 톡박스가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So, you play a guitar. Let's say you play a guitar, make a certain note.

0: 어떤 음을 내는데 그게 저희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So it is amplified through an amplifier, right? An amplifier에서 뭔가 이 톤을 조절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이 조절이 되겠죠. But our mouth kind of functions as an amplifier. So when we changed the shape of our mouth, 그래서 입 모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발음의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소리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So our mouth becomes a filter of either the guitar sound or the keyboard sound.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톡박스가 어떻게 이 연주가 되는지 먼저 이제 키보드로 연주를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이렇고 이게 입으로 연결이 되면은 튜브가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클립이 있거든요. So there's a clip that I found that really explains the mechanism behind the talkbox.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그냥 켜주시고요, 감독님. 이 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키보드로 내는 소리죠.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키보드로 내는
1: So to use the talk box, you're going to put the tube in your mouth, and the sound that's coming out of the tube is going to go into your mouth, and you are going to mouth words, and that's where you get the sound.
0: 소리입니다. 네,
1: So here's what the
0: tube로
1: talk box sounds like as you
0: 연결이
1: put it in your
0: 됩니다,
1: mouth.
0: 이제.

신기하죠. So that exact keyboard sound is converted into that kind of sound by putting the tube to the player's mo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튜브를 물고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모양만 발음만 하면은 so the keyboard kind of imitates that that you know, the pronunciation style of your mouth.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heard is a keyboard, you know, connected to a person's mouth through a tube. 하지만 기타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연주가 됐었는데 아주 흔한 예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 감독님 이 곡 한번 잠깐 밑에서 틀어주세요. 반조비 노래죠. 우와 우와 우와 어. 그래서 you might have wondered what does that sound come from? 우와 우와 우와 오 있죠. So Richie Sambora, the guitarist of the band Bon Jovi, was one of the maestro of using the talk box. 그래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하고 그 톡박스가 본인의 이제 입으로 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본인은 그냥 그 마이밍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So, Living on a Prayer 듣고 계셨는데 그래서 반조비가 꽤 많이 이 톡박스를 사용했었는데 또 반조비의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It's My Life.

That was Bon Jovi, "It's My Life." So even the guitar solo was done through a talk box.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본조비 그냥 녹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톡박스 효과. Yeah, it sounds very, I don't know, funky, right? But was this technology behind all that? 독더미님 역시 신스보다 자유롭다고 봐야 될까요? 흥미롭네요. Yes, synthesizer나 기타의 어떤 표현력에 이 사람의 어떤 발음, 어떤 특정 발음 스타일을 입혀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사람의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So it gives very humane feel to synthesizer by mouth serving as the filter, final filter 그런 것입니다. So 방금 본조비는 이제 리치 삼보라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한 건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of how synthesizer would be connected to talkbox. 아까 이제 클립 들려드린 거는 이제 synthesizer가 톡박스에 연결돼 있는 건데요. This song by Tupac, California Love라는 곡에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피처링이 되는데요. There's this guy named Roger Troutman, who is a funk musician, right? And he is known as, the maestro of talkbox. 그래서 그분의 이제 톡박스 보컬이 바로 피처, 아주 헤비하게 피처리 된 곡인데, it's the DNA of this song. 이 곡의 거의 그냥 심장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it was actually produced by Dr. Dre for Tupac. 그래서 투팍의 곡이지만 이 곡을 Roger Troutman이 톡박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멜로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upac, California Love.

Tupac, California Love. So people would just assume that this is Robert Trotman's vocal and some post effect to it, putting some post effect to it. 이제 녹음한 다음에 후 작업으로 이제 이펙트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no, not at all. Actually, it is a talk box, a very iconic talk box performance by Roger Troutman, who is considered the icon of talk box.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헬륨가스라도 마셔야 되나? 이렇게? 헬륨가스 마셔도 좀 이런데라고 이렇게 큐틴께서 늘께서 말씀해 주신데 kind of, yeah, has that feel to it. Huh? 그래서 또 이런 톡박스가 예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with all this retro movement, artists these days are actively using talkbox with their music. And Bruno Mar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진짜 톡박스를 제대로 쓴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24K Magic 역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톡박스가 됩니다. Right off the gate, you'll hear the talkbox intro with this Bruno Mars song. 한번 들어보실까요? 24K Magic.

24K Magic Bruno Mars.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톡박스 제대로 쓰면 정말 멋집니다. It has to be used in the right context and the right style of music. But I think, you know, Bruno does it just so good, so well. 그래서 톡박스 얘기를 했는데 보코더라는 게 있어요. It's very kind of a similar sounding. 이제 톡박스는 입 모양으로 이제 그 사운드를 쉐입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코더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신디사이저를 전자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So talkbox, you know, physically sends an instrument sound into the performer's mouth, right? But whereas a vocoder

electronically combines a human voice with a synthesizer to create this very robotic vocal effect. 그래서 Daft Punk 음악을 들으면은 vocoder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Maybe next time we'll delve into a vocoder.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신디사이저에 입히는 건데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것입니다. So let me end with a Peter Frampton song. 이 Peter Frampton 역시 이 vocoder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한 뮤지션 중에 한 명입니다. He's one of the musicians guitarist who really made the great use of you know vocoder in his music. 이분의 음악도 이거를 아 저것도 보코더였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 있을 겁니다. 그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큐티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EQ is out of here, leaving you with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0: 就是这个协商呢，就是不能持续下去了，不接受这个沙俄这种调停的这种方案。
1: 来听这首朴秀信带来的《可奈》。

That was Tightened Up by the Black Keys. Good morning, everyone. Good morning to you, morning groovers. What a boiling morning it is. It's kind of hot, isn't it, from the very start of the day. Anyways,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봤는데 누가 옆에서 이것 좀 먹어봐라,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좀 강하게 추천을 하면 오히려 좀 하기 싫어질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또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I think some of the best things in life happen when curiosity leads the way. Like your own curiosity. Not someone else's curiosity, but your own curiosity. The hobbies we stick with, the people we connect with, even the goals that we pursue often start with a simple spark of interest. And sometimes there is no need to rush a decision. If something truly resonates with you, you will just naturally, automatically find yourself moving towards it. 그래서 뭐 내가 호기심만 있으면 뭐 어떤 거라도 좀 즐겁고 좀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저것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살아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Let's see who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right now. 우리 펭귄킬러님 오셨네요. Good morning. 닥터페이퍼님, 그리고 해피라이프님, 상미님, 와 많이 오셨네. 찬이송님, 보물새들맘, 그리고 에이렌,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tuning in this early in the morning. I'm just so happy to see you guys like this. Kim's Fan Morning Groover. 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군요. 어서 빨리 연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삶을 찾고 싶어요. 썸머님 부케 받으신 것 같은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시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so looks like somebody's been following me on Instagram. 많은 걸 또 보셨군요. 제가 너무 잘 잡아가지고 부케를 거기 사진 작가님께서 저기요 이거 그 투수랑 타 그 포수 아니거든요? 막 이러면서 얌전하게 받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시 안전하게 좀 받아봤습니다. I think I went through like 3 trials when receiving the bouquet from the bride. But it was all fun. Yeah, it was nice, beautiful wedding. One of my best friend's wedding actually. And I had a great time celebrating it for her.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축사를 읽어줬는데 친구가 이제 부모님한테 맞절하고 막 이런 코너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발랄하게 잘 있다가 제가 축사 읽을 때 친구가 너무 우는 거예요. 저는 안 울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괜히 그 친구 보면서 저도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올라와가지고 좀 일부러 더 재밌게 발랄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What is it about like, you know, brides tearing up when hearing this letter written by their best friend? 뭔가 그 옛날 얘기하고 이러면서 되게 울컥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축사를 좀 잘 썼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But I can't believe the fact that you're already waiting for next year.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벌써 내년에 찾고 싶다? 올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ike I mentioned in the opening, have some curiosity. 호기심을 갖고 저거는 뭘까? 이러면서 이거는 얼마나 재밌을까? 이건 얼마나 맛있을까? 이러면서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올해에도 충분히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So it's never too late to start anything, Morning Groovers. So let's all remember this. Morning Groovers, while you're tuned in, you can always talk to me. 저한테 언제든지 말 거실 수 있어요. 생방송이거든요.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lso, if you're tuning in through YouTube live stream, leave your comments over there for free. Now for today, we have Lyrics Gone Wrong segment lined up in the second hour. 오늘

부캐가 또 가사를 낭독해 드리는 그런 코너 Lyrics Gone Wrong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a quick word from our sponsors.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Get ready to answer my question, everyone. 질문 드릴 거니까 이제부터 답할 준비 장착해 주세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Here goes today's question. What is something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What is something that, you know, unexpectedly won you over?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나 이거 되게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싶은 것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요. 우리 모닝 그룹어들. For example, outside the studio, 박은희 팀장님, she was like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never go into working out. She hated going to the gym. She didn't like working out at all. Absolutely not. But then now she became a runner.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라톤 선수급으로 정말 여행 가도 운동을 하시는 거는 굉장한 발전이에요, 팀장님. 어떻게 그 여행을 가셔가지고 누워 계시지 않으시고. She would just get outside at like 6 a.m. in the morning. Woo! And then like she would just go for a run. And she runs pretty good. 한 4km 정도 뛰시는 것 같은데, 맞죠? 4km. 그거를 이렇게 자주 좀 뛰시더라고요. So I guess she would think that she would never thought that she would like enjoy running, but I think she's really enjoying it these days. And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would have examples like this too.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박은희 팀장님을 예시로 드려봤는데요. 오케이, 제 답변 뭐가 있을까? 저는 제가 뭔가 방탈출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You know, escape room? Yeah, that used to be really popular a few years ago. I guess not so much these days, but 요즘에는 그렇게 유명한 거 막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좀 뒤늦게 방탈출을 좀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I think it's because that I figured out the hang of it.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제가 뭔가 추리를 하면서 막 그 풀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방금 이거 해낸 거야? 나 똑똑하네?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뭔가 그런 뿌듯함을 느껴가지고 방탈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yeah, I'm kind of into escape room these days. 요즘에는 도장깨기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탈출을 좋아하게 됐어요. So now it's time for you to answer, Morning Groover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It could be a food, it could be a type of a workout, it could be a type of a hobby. 뭐 취미가 될 수 있고 음식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Now let's have a listen to a song, everyone. This is Portugal, The Man, Feel It Still.

Alright, morning groovers. A lot of you are checking in still. 우리 Dragon Duck morning groover and 그리고 Young H morning groover, 줄무늬 morning groover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체육부장님, good morning. 예쁜 블라우스 저의 스타일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complimenting about my outfit. 오늘 많은 분들이 뭔가 청취해주시고 계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가 한 주의 시작이라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건가?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read to your message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거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싶은 사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9087 morning groovers said, 저는 원래 떡을 안 좋아했었는데 재작년에 항암 치료받고 떡을 사랑하게 됐어요. 항암하고 입맛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물냉면, 양념치킨 정말 안 먹었는데 요새 자주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을 생각해서 헬스장도 가다 보니 운동을 즐기게 되었다는 점도 라고 해주셨네요. 이게 입맛이 바뀌나 봐요. 그리고 이 입맛이 바뀌는 게 어떤 취향일 수도 있는데 뭔가 몸에서 땡기는 음식이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땡기는 거를 오히려 좀 먹어줘야 내 몸에도 좀 좋고 또 정신적으로도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Well, you deserve to be healthy and you deserve to have all of these delicious food because it looks like you have went through some rough times. I guess now you have recovered and it's really nice to hear that. And also the fact that you have started and enjoying working out, that counts perfect. 운동을 또 이렇게 즐기게 된 지경까지 오셨으니까 점점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우리 9087 모닝그루버 파이팅입니다. 찬이송 모닝그루버. 평냉이요. 예전에 팀장님이 회식만 하면 평냉집 가자 해서 10번 먹고 나서야 그 맛을 알아서 지금은 매 여름마다 제 발로 평냉집을 찾아다닙니다. 너무 맛있어요. 평냉 사랑해요. 라고 해줬습니다. I guess a lot of you can agree with this message, right? I can totally relate myself too. 제가 처음에 평냉을 먹었을 때 뭔가 센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먹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평냉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직장 동료랑 먹으러 갔는데 암만 먹어도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Like no matter how I would sip into that soup, like I couldn't taste anything. 그냥 물에 담긴 냉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랑 막 이런 거를 넣었는데 나중에는 국물이 노래진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맞는 거야 싶어가지고 도전, 도전, 또 도전을 했는데 After a few trials, yes, finally I guess after like 3 to 4 times I actually started to like 평냉 So I guess when it comes to 평양냉면 It really takes time for you to truly love that food 좀 시간이 걸려요 좀 천천히 알아보고 천천히 먹어보고 천천히 빠져들고 또 그렇게 빠져든 만큼 헤어나올 수 없는 게 평냉인 것 같아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 그쵸? Ben Sparrow said As a child, the taste of paria leaf skinnip was extremely strange. After moving to Korea, I gradually got the hang of it and skinnip became one of my staple foods. I know, right? The

scent is really strong. And I guess there are the type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eat cilantros and also 깻잎. 깻잎이랑 그 고수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쨌든 진입장벽이 있는데 고수는 또 좋아하는데 깻잎을 못 드시는 분도 계시고 깻잎을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고수를 못 드시는 분이 계세요. Because that scent is like a really a huge barrier for you to like overcome, isn't it? 이게 그 향이 진짜 그 뭔가 맛을 다 이렇게 마비시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But if you're a foreigner, if you are new to Korean food, at least give it a try. 깻잎, it's amazing. We have it with Korean barbecue. We have it in bibimbap sometimes too.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 of food that can be enjoyed with those 깻잎. 여러분들 깻잎 진짜 이거 뭐 사실 쭈꾸미 먹을 때, 오징어 볶음 먹을 때 이럴 때 깻잎 진짜 한 두 겹에다가 싸서 먹어줘야 그 제맛이거든요. I think this is kind of funny because I think Korea is known as the only country who would actually eat sesame leaves, right? 한국 사람만 거의 깻잎 먹지 않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깻잎 안 즐겨 먹는 것 같은데 고수는 동남아, 뭐 중국 이런 데서는 좀 즐겨 먹는 것 같은데 깻잎은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So correct me if I'm wrong, Morning Groovers. But yeah, I think 깻잎 is like a Korean food now. 그냥 이 정도면 한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this is great, Morning Groovers. Continue to share me about the things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계속해서 우리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난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사랑에 빠졌어요. 난 이 음식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나 이거 되게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싶은 것들 많을 것 같아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이따가 더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So I will be back to introduce more of those messages. All right, Morning Groovers. So stay tuned. We're going to now take a song break.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Imagine Dragons. This is Thunder.

Watertank Morning Groover texted, 오늘도 행복하게요? 그럼요. It is only the start of the day, so we have to seize the rest of the day with this happy, happy, bright energy. 이승관 Morning Groover,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And Mark Polo GTI said, heart, heart, heart. Aww. Heart, heart, heart. 반사. Sobi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Thank you, everyone, for this beautiful, beautiful check-in. 자, let's go back to MG Q&A. What is the thing that you ended up liking so much when you thought that you would never like it at all? 우리 금수저 신바 모닝그루버. 굿모닝, 저는 모닝그루브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던 영어 라디오인데 지금은 생방송을 기대하면서 듣고 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소중한 저의 라디오 채널이 되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Oh, thank you. 이 메시지를 제가 얼핏 딱 봤을 때 저 모닝그루브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라고 한 줄 알았는데 I guess you were talking about English radio.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like it. But after listening to Morning Groove, maybe that changed your mind. Such an honor to hear that. 모닝그루브가 뭔가 영어 울렁증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 같아가지고 또 뿌듯하네요. So you can start by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you can start little by little listening to all the other English radio shows. Well, actually, just listen to Morning Groove. 그냥 Morning Groove만 들으세요. 근데 어쨌든 울렁증이 해소가 되면 영어로 된 어떤 콘텐츠도 조금씩 조금 다가가기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체육부장님께서는요. 저는 들깨가루로 만든 음식을 결혼 전에 몰랐는데 결혼 후 시댁에서 들깨국, 들깨고사리, 들깨수제비 등 그런 메뉴들이 너무 생소했고 몇 년 동안 입에도 안 댔는데요. 어느 날 몸이 아픈데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주신 들깨고기국을 끓여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후로 들깨, 국산 들깨로 만든 요리는 향도 장난이 아니고 몸에도 좋은 느낌이에요. 주말에 너무 먹어서 몸이 너무 무거워서 뛰지

못하고 걷고만 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리 아일리시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So before I got married, I didn't know about Vous Meat with perilla seeds. But after getting married, this is like perilla seed soup, perilla seed. 수제비 at my in-laws' house were so unfamiliar to me that I didn't even touch them for several years. But one day, I was sick and there was nothing else to eat, so I had no choice but to boil and eat the perilla seed meat soup. My mother-in-law gave me, and it was so delicious. 아플 때 먹어서 그 이후로 이제 맛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좀만 먹어봐. 맛있어. 이렇게 뭔가 호언장담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I guess they had reason, right? Because once we tried, we would like it. 그러니까 먹으면 다 맛있는 걸 아시는 거죠, 어른들은. 이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반박의 여지가 없다. 객관적으로 너무 맛있는 음식이다. 너가 싫어하는 거는 이걸 안 먹어봐서이다. 뭔가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어렸을 때는 안 먹었는데 나중에 어른 돼서 맛있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So I guess that's probably the reason why, you know, adults, they are so sure of themselves about certain food. They know that it's delicious. They know that we would end up liking it so much.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들깨가루가 아닐까 싶어요. 들깨 너무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접하고 안 접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좀 먹어보고 트라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So we might as well just try with that curiosity in our mind, as I mentioned earlier in the opening.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무슨 맛일까? 이게 다들 고소하다고 하는데 정말 고소한 맛일까? 이러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둘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requested by 체육부장님. Here is Billie Eilish, Birds of a Feather.

Billy, stay tuned, everyone. Just stay, stay, stay. 여러분들 계속 채널 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n't go anywhere because I'm about to read your messages even more. 우리 조국 모닝 그룹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에 인사드립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더 많은 날로 되세요. 어쩌면 항상 이렇게 따뜻하고 읽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말씀을 이렇게 매일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Have a nice trip way back to your home after your hard work. 우리 또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또 안전하게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ome of you might be on your way to work, on your way to school, or on your way back home, just like 조국 모닝 그룹 after work. 어떤 분들은 일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 퇴근하시면서 좀 다양한 바쁜 각자만의 분주한 아침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저한테 말 많이 걸어주시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말 많이 걸어주시고 서로에게 파이팅 외쳐주는 그런 아침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All right, let's get back to the topic.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내가 절대, like never,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뭐야, 나 이거 좋아하잖아? 쉽게 만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It's quite interesting because a lot of you guys are sending me foods. We are always talking about food. 되게 의외로 또 음식 관련된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오고 있네요. Because I gave you some other options too. It could be a person, it could be some sort of a hobby, it could be a type of work.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음식 사연이 좀 많이 와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70 Morning Groover responded. 저는 아보카도요. TV를 보면 사람들이 엄청 맛있다고 먹던데 저는 한입 먹고 뱉은 적이 있는데 나이 들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다시 먹어봤는데 이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잘 먹어요. For me, avocados. When I watched TV, people ate them saying that they were incredibly delicious, but I actually spat it after just one bite. And as I got older, people said that they were good for your health, so I tried them again, and oh my, they were so delicious, and now I eat them really well. 아보카도가 진짜 딱이 평냉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식감도 물컹물컹하고, I mean, the color is green, but then when you take a bite, it's really like soft, and you'll be like, what is this taste?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한 번도 먹어보진 못한 맛인데, 이러면서 어색할 순 있는데, 이게 담백하니 묘하게 빠져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아보카도 처음에 안 좋아했거든요. 아기 때부터 아보카도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성인 되면서 좋아했던 것 같아요. But it just fits so perfectly with so many different kind of food. It fits so well with rice, with vegetables, when you make salad, with sandwiches. 저는 개인적으로 밥에 비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간장에다가 이제 계란 후라이 그리고 아보카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 명란 그 조금만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약간 그 자취생 요리 계란 비빔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나 할까요? Dragon Duck said, 저는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대학원 스승의 날 사은회에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해줬네요. I have stage fright since I was in a situation where I had to sing at the Teacher's Day gratitude party in graduate school with the mindset of if you can't avoid it, enjoy it, and I just sang the song. And also sent me a video. Actually, you shared this video in our open chat room. 오픈 채팅방에 비디오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한번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그 최석주님의 꽃을 든 남자를 열창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영상만 보면 전혀 뭐 긴장의 여력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이는데 무대 공포증이 또 있었군요. 이게 다 보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거 막 박수 치면서 막 즐기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막상 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 or

performing in front of so many different crowds, you know, like you would be the person who would think too much about that whole entire situation, but people are outside just enjoying watching you in that very short period of time. So all you gotta do is just get out there and enjoy. Even though it's hard, if you try it once, you would realize that it's not that bad after all. 막상 해보면 또 이게 후보증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알아요. 처음에 막 그 떨리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수많은 눈들이 막 나를 쳐다보고 있고 그럴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의 그 코에 있는 점을 쳐다보거나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는 것도 팁인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사뚜기 모닝그룹어, 저는 독서를 너무너무 싫어했었는데 2022년도에 자기개발에 한때 꽂혀서 책을 읽다 보니 지금은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평생 읽었던 책이라고는 삼국지 15권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최근 5년간 읽은 책이 무려 173권이나 되었네요. 제 성향이 한 번 꽂히면 무섭게 빠지는 게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신청곡 ELO,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idnight Blue 신청해 주셨습니다. So you weren't really a fan of reading books, but you ended up loving it after reading it in 2022, and you have read 173 books within 5 years. 이게 책이라는 게 좀 취미 붙이기가 힘들 순 있어요. 막 아, 난 지루하고 그냥 릴스 보는 게 더 재밌는데 이렇지만 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내가 읽고 싶은 쉬운 책부터 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그 읽는 거에 대한 기쁨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느꼈거든요. Never thought that I would enjoy reading. 아, 막 책 읽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좀 제가 읽고 싶은 거, 예를 들면 그게 소설일지라도 그냥 읽다 보니까 다른 거 그 읽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차분하게 그냥 조용히 그 읽는 시간이 되게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책에 읽는 걸 빠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안 읽으면은 되게 좀 허전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든대요. So like, do you feel the same, 사뚜기 모닝 그룹? Do you feel a little absent if you don't get the chance to read? 와, 5년 동안 173권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책을 읽으시면서 또 이 취미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꽂히면 빠지는 게 무섭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무서워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Because this really builds your character. 저는 이렇게 무언가에 깊게 빠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Keep up the good work, 사뚜기 모닝 그루버.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Keep letting me know about the things that you ended up enjoying a lot once you thought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계속해서 나 좋아할 줄 몰랐는데 이제 너무 많이 빠지게 되었어요 싶은 사연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돌아와서 소개해 드릴게요.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Electric Light Orchestra, Midnight Blue.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Welcome back, everyon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I'm your host, Summer, and I'm really happy to have you joining me this morning as well. We are here every Monday through Saturday, and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 to 101.3 throughout Seoul and nearby areas. So keep letting me know about your thoughts, anything that you want to say to me, or if you have a song request, just hit me up by texting me, sharp1013.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해서 말 많이 많이 걸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Who else is here? 하진님,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코코님, 어서오세요. 저도 굿모닝. 하트하트.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인사 언제시 다정하게 건네주시면 제가 입꼬리가 하나둘씩 올라갑니다. 이미 이 현장에 승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세요. Alright, let's get back to today's topic.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ended up really enjoying when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Kim's fan morning giver said, 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만 관심이 있었는데요. 업무를 통해서 러시아와 멕시코라는 나라를 담당하게 되면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출장을 가서 몇 번 보고 짧게나마 경험을 해보니 생각보다 나름 역사가 깊고 각자의 낭만이 있는 나라더라고요. 지금은 다 흘러간 추억이지만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옛날 담당하던 시절이 다시 생각이 좀 났습니다. I used to be interested only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K, France, and the US, but through my work, I became responsible for Russia and Mexico, and I grew fond of them. After going on few business trips and experiencing them even briefly, I realized that they have deep histories in their own right, and they are also countries with their own unique romance, more so than I had thought. 모든 거든 뭔가 직접 좀 경험을 해보고 자세히 보고 들여다봐야 그 진가와 매력을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게 다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사람도 좀 겪어보고 좀 더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 나라도 정말 진심으로 로컬처럼 즐겨보고 이래야지 정말 그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Looks like you have actually went through that experience. 맞아요. 그쵸? 내가 그 생각했던 건가 정말 다 다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And yeah, I believe that they're beautiful countries indeed. 제가 러시아는 안 가보고 멕시코도 안 가봤지만 저도 사실 정말 외진 나라에 이렇게 살아봤을 때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도 정말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더라고요. So you really gotta experience. You gotta really just get out there and explore. 그래서 많이 많이 호기심을 갖고 경험을 하는 것 매우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nna be back with the segment Lyrics Gone Wrong. 뭔가 가사가 이상한데?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오늘 초대 게스트가 가사를 열심히 또 읽어드리는 퀴즈 시간이 펼쳐져 있거든요. So be ready for that, Morning Groover. I will be back for all of that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Rise Against Savior.

0: Yo, yo, morning groovers, get ready becaus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1: 지금부터 또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을 위해서요. 오늘의 이 게스트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사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 노래 이건 것 같은데? 떠오르시면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get ready to take a guess to the song title while you hear this alter ego read out the lyrics out loud.
1: 여러분들께서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예리함이 조금 필요한 코너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거 이 노래다 떠오르시면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Okay, so today's guest will be a very special guest.
1: 예전에도 모닝그루브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강주은 씨가 오셨습니다.
0: Oh,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welcome.
1: 강주은 씨가 이제 오셔가지고요.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어렵게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사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We had hard time casting Kang Jun Si, so she's gonna be here reading out the lyrics right now. Kang Jun Si, off you go. It is your turn to read out the lyrics. 읽어주세요. 민수, 그러니까 자꾸만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않아. You need to be real. 흔하게 널린 그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고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 했는데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alright?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지 않나.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민수, 너가, honey,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okay? 그리고 웃을 때는 8번 웃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내가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냥 6번의 키스를 해줘. Kiss me 6 times a day, okay? 이것이 바로 민수가 날 어떻게 좀 열어주는 그단 하나뿐인 그런 비밀번호야. It's our secret code. 그러니까 누구도 알수 없게 그냥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eah, you are my secret boy, 민수. 그러니까 제발 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Thank you, Mr. Kang. Not Mr. Kang, Miss Kang. Thank you, thank you.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I'm back, morning goobers. Could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나요? 이 가사 제목, 하루에 8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강준 씨?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overs. I know that you would have hard time trying to guess and come up with the answer. So I will give you guys some time.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제가 드릴게요.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pecial song by 장현철. 이 노래가요, 최민수 씨가, 말투가 왜 점점 강준 씨로,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던 90년대 인기 드라마 OST입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또 센스 있게 이 곡을 선곡을 하셨네요. So let's have a listen to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이 노래가 우리 민수 오빠가 출연한 드라마 OST인데, We just listened to 걸어서 하늘까지 by 장현철 that featured 최민수, who is the husband of Mrs. 강주은.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카리스마 하면 또 최민수 씨 아니었어요? 그쵸? 저는 최민수 씨가 뭔가 그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내 사랑 그대 막 이런 거막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은데 관중석으로 막 가가지고 고해도 부르시고 뭔가 그 태토 그 오리지널 원조 태토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최민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Okay, I'm very satisfied because I see some guesses by our morning groovers. Ooh, finally. 우리 얼짱님께서 푸하하하 강주은 씨 수고하셨어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ood guess. 우리 5532 morning groover said 비밀번호 486이요. 강주은님 말투 흉내낸 거 너무 웃기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Are you guys even aware of the way she talks? Because I love 강주은 씨. 강주은 씨. 나름 TBS EFM 애청자셨을걸요?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예전에 한번 뵀을 때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So yeah, well, from what I heard from her directly talking to me, she used to b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So we love 강주은 씨. 우리는 그래서 강주은 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썸머께서 지나치게 오버를 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558 모닝그룹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 굿모닝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갇혀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 그러니까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You must feel really horrible and stressed out in that congested road. But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time, you know, deciding to listen to 모닝그룹. 아 정말 길은 꽉 막히고 별로지만 난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 보낼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이왕 뭐 이렇게 된거 즐겨야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쵸? 그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출근 잘 하세요. 764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제 이름이 나와서 놀랐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suddenly your name appeared. So the names that I've been mentioning so far are 강민수 and 강주은. 혹시 민수님이실까요?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최민수씨일까요? 혹시? 2481 모닝그루버 also sent in the answer. 유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캐릭터라 정답 맞추기가 쉽네요. 딱 신호대기 걸려서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today's character was rather calm, so I was able to come up with the answer. Was the other characters not so calm? 그동안 뭐 누구 나왔었지? 뭐그 뭐냐 크리스티나 아 오케이 she's not calm obviously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도널드 트럼프 아 그쵸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캄한 사람은 또 아니고 저번에 뭐아 유치원 선생 아 그러네 간만에 좀 이렇게 로우키 이렇게 차분한 분이 나왔네요 그쵸 그쵸 모닝그루버들 앞으로도 우리 스페셜 게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Wonderhop said, 비밀번호 486 유나요. 예전에 차에서 들으니까 처음에 썸머피디님이 하는 줄 몰랐거든요. 게스트라고 하셔서. 진짜요? 게스트 맞는데 제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 너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저가항공사 스튜어디스 분이 제일 웃겼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come up with all these characters. I'm pulling it off, and I'm just really glad to hear that you're really enjoying this segment. 그래요. 이 코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참, yeah, you might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segment.

But as long as I see some people enjoying it, that makes me really happy. 우리 선쌤 모닝그루버, 바빠서 출첵 못할 뻔했는데 강준쌤 모닝그루버에 다시 나오시는 것 듣고 완전 반가워서 출석했죠. 최민수님까지 강제 소환되셨어요. 최고다 선머 누나. 아니 주은쌤, 이 와중에 정답도 맞춰야 되죠. 그럼요. That is like the whole point of the segment. Guessing the answer. 여러분들, 이게 게스트는 그냥 읽어주는 사람일 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 5532 모닝그룹어, 어마마마마마 트럼프 게스트 또 언제 나오셨나요? 그것만 놓쳤네요 라고. Oh my god, you missed out on Donald Trump? Yeah, it was like a global guest invitation here on Morning Groove. 뭐 어쨌든 글로벌적인 좀 외교 성과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네, 모닝그룹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외에 이제 게스트들도 하나둘씩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게스트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It's actually uploaded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쇼츠에 이 등장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뭐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트럼프는 조금 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I'll try to work on it, Morning Groovers. 좋아요, Morning Groovers. It i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가사가 조금 변형이 됐었죠. Yeah, the lyric was a little twisted because it wasn't read by me. It was read by someone else.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right? 100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This is like a rule, hidden rule amongst the couples mentioned by Yoonha, the singer. 코코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선모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So the answer was 비밀번호 486 by Yoonha가 정답이었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roovers. And also, if you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particular segment, Do let me know about the guest that you want us to cast. 여러분들, 좀 다음번에는 이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저런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이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음번에는 조금 졸린 눈으로 열심히 뉴스 진행을 하는 뉴스 앵커 뭐 섭외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요청을 주시면 또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Or if you want a particular character, you can always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번호 #1013으로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that was the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Morning Groovers. And we have more time left for you guys. We have news headlines and also weather update. And also don't forget today's topic, Morning Groovers. That wa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오늘 MG Q&A 질문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문자 읽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nder Hub continued to sing that morning입니다. 매번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로 배웠는데 오늘 휴일이라서 처음으로 유튜브로 보내요. 댓글은 써봤지만요. 진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모닝그룹 없으면 출근 못하죠. 파이팅팅!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민트초코입니다. 어릴 때 치약 맛이라서 왜 먹나 치카치카를 하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호불호 강한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취향도 바뀌나 봐요 라고 해줬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and welcome to your viable radio, your first viable radio.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 1일이시군요. 이렇게 또 제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트초코 힘들기는 하죠. 네, 호불호 정말 세게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민트초코 러버로서 너무너무 반가운 메시지입니다. I welcome your message as a mint chocolate lover.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is Wonder Hub Morning Group. 반갑고요. 자주자주 보이는 라디오 놀러와 주세요. 티봉이가 여기 인사드리고 있죠? 안녕! 손은 들었어요. 티봉이 너무너무 귀엽죠? 배나온 티봉입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니? Let's have a listen to that song finally. This is Yuna, 비밀번호 486.

Listy texted, good morning, hello, nice greeting from you. Okay, now let's go back to MG Q&A. 민준 리나마 모셨습니다. 피디님, 물건만 되나요? 저는 남편을 좋아할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너무 좋아하는 게 바로 남편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귀기 전에는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는데 너무나도 멋지고 귀여웠던 모자 쓴 그때의 남편의 모습에 빠져서 왕자님이라고 부르며 지금 애 낳고까지 살고 있답니다. How is this possible? So you decided to break up with your husband, but once you went out of your home and you saw your husband wearing a cute hat and you just fell in love once again. How is this possible? 이미 헤어지자고 결심한 거면 정이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아 뭐야 모자 너무 귀엽잖아 사랑해 막 이거예요? 정말 애초에 마음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헤어질 마음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나 이렇게 하면 끝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한번 반응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가신 거 아닐까? 어쨌든 지금 둘도 없는 너무 사랑하는 남편 옆에 계신다라는 거죠? 민준 리나맘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시고요.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미술관에 가는 걸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여행 일정에 넣고 찾아가 보니 이제는 즐기는 취미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림 보는 거 50% 미술관 그리고 예쁜 공간 즐기는 거 50%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never thought that you would enjoy going to the art museum but now you enjoy it a lot after experiencing while you were on your trip. 이 미술관은 진짜 공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죠? 그림을 잘 몰라도 그 공간이 뭔가 그 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져서 그 공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와, 나 미술관에 왔구나. 멋지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림 볼 줄 잘 모르거든요. I don't even know how to enjoy watching those pictures. 어떻게 하면 뭐 해석을 하는 거고 이게 솔직히 잘 저는 아직 좀 너무 어려운 영역인데 그래도 모마 공간에 갔을 때는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와 여기 한 천장이 되게 막 이렇게 디자인 예쁘네. 공간 예쁘다. 여기서 셀피 할라 둘 찰칵 막 그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거잖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for you to enjoy in art museum. So yeah, I can really totally get why it's enjoyable. 우리 0305 Morning Groover texted 저는 고수를 못 먹어요. 태국 가서도 고수 올려줄까봐 태국말로 마이사이 빡지를 외쳐서 다니고 또 두리안을 못 먹었었어요. 그런데 태국 여행을 다섯 번 다니다 보니 고수도 어느 정도 먹고 두리안도 많이는 아니지만 두 조각 정도는 맛이 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 I used to be unable to eat cilantro even when I went to Thailand. I memorized the Thai phrase 마이사이 빡지 because I was afraid they would put cilantro on my food, and I also couldn't eat durian. However, after traveling to Thailand 5 times, I can now eat cilantro to some extent, and although it is not a lot, I can enjoy eating about 2 pieces of durian. 그래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오고 있던 이 취향이나 편견이 깨질 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It's like you're reliving your life. 뭔가 이렇게 하나둘씩 뭔가 알아가는 재미를 그때서야 느낀다 그럴까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다. 마이사이 빡지 이거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갔을 때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아, more cilantro 이러면서 고수 많이 싸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But when it comes to durian, I've never tried it before. How does it taste? According to the people who have tried durian, they said that it tastes like fart. 그런 맛이 나. 아니에요? 약간 향이 그런 건가? 향만? 뭔가 그 방구 맛이 나고 양말 맛이 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뭐 방구를 드셔보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시도조차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그런 맛이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시도를 해보겠어요. 그쵸? 아 맛있어 이러면은 제가 먹어보겠죠 근데 야 양말 맞나 이러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먹냐고요 그걸 But then like I just don't get why people say that it's not that bad after all 양말도 먹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뭐 이런 건가요? 근데 밖에서 향만 그런 거라고 엄청 강조를 하시네요 I guess we have some durian lover outside the studio 두리안 좀 좋아하시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좋아하진 않으시고 드실 정도만 드실 줄만 아시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좀 근데 재밌잖아요 외국 음식 이렇게 먹어보고 경험해보고 그게 다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한두 마디씩 또 할 수도 있고 아 나 그거 먹어봤어 야 진짜 양말 맛 나지 않네 막 이러면서
어쨌든 it's so fun talking about i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to talk more about this. 오늘 토픽이 이거였어요.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근데 아까 공사 이하나 모닝 그루버가 물건만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라고 답하신 것처럼 it could be anything. So let me know. 내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건?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Here is Panic at the Disco. High hopes.

That was Hand Clap by Fitz and the Tantrums. Did you guys watch 티봉이 Hand Clapping in the Studio? 어찌나 티봉이가 제 옆에서 박수를 치던지 무슨 모기 잡는 줄 알았어요. 짝짝짝짝짝짝짝. 밖에서 이제 박원희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She was talking about how delicious durian is. And I guess that she quite enjoy having durian. 이게 뭔가 맛은 막상 먹어보면 달콤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양말 냄새를 맡으면서 달콤한 맛을 느끼는 거냐 했더니 뭐 대충 그런 거래요. 제가 뭐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의견을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민준 리나맘님께서 성공 무슨 일이죠? 하이홉스부터 덕분에 에너제틱한 기운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It has to do with our DJ Ba. 우리 DJ Ba 박은혜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바 밖에서 놀라시는데 아, 뭐라고 이름을 지어드려야 되나? DJ 바. 뭔가 DJ 바 분위기 이러면은 뭔가 DJ 바 멋있지 않나요? DJ 구.

DJ Gu 괜찮다. DJ Gu. Anyways, she's all doing it outside the studio. 선곡은 우리 박은혜 팀장님의 어떤 매직 터치로 이렇게 또 밖에서 DJing 거 믹싱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또 미래의 폐기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y Cynthia said, Good morning, TBS Radio. I hope everyone at the station is having a wonderful start to the day. I just wanted to send my warmest wishes and hope today brings you a lot of happiness, positive energy. Thanks to you. I guess this energy is being shared already. Listy, I also hope you have the best day. Seize the day today. Have the best day ever. And also have the best week, since it's only the start of the week. 좋습니다. 우리 캔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공부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다니면서 쭉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탈출하고자 외국에서 1년 꽉 채워서 일하다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공부가 더 재미있고 이해도 잘 되고 즐겁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새롭게 배우는 걸 좋아해서 안 해본 모든 것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I used to hate studying when I was a child, growing up as a kid, but after living abroad and working there for about a year, I ended up liking studying. 이게 공부라는 게 막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막 문제 막 많이 풀고 이러면 솔직히 그게 재밌을 수가 있나요? I guess it's so important for you to find the meaning of studying. Like, why we have to study. You gotta figure that out. 그러니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게 나한테 왜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외워 이러면은 있을 때 없는 걸 외워. 이게 뭐 밥 먹여주나? 막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알아가는 재미 이런 걸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Subby Morning Groover said, 모바일 게임이요.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시작했는데요. 그래픽이 너무 아이들 것 같아서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지는 거예요. 제 용돈으로 몰래 애들 아이템도 사주고 제 것도 같이 사고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제일 잘하네요. 허허라고 하셨습니다. So, mobile game. I started to, you know, play with my kids. I ended up enjoying it even more.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 이제 아이들은 졸업했는데 소비님께서 홀로 빠지셔가지고 못 태어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러고 시작하는데 와, 아이템 더 사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 보내려고 막 띵펜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른들이 그렇게 막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게임 그거 애들이 하는 건데 뭐 이러는데 막상 그 주는 그 오락이 주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Morning Groovers, this has been fun. Thank you for sharing me all of these stories, Morning Groovers. I really appreciate it. Well, it's already the time for me to wrap up.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그리고 다시 듣기 TBS EFM Morning Groove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all of our archives over there, so go check it out.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Ain't It Fun by Paramore.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everyone. Goodbye, Morning Groovers!